0: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네.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한 왜 또 별이에요?
1: 야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오.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오?
0: 어 여기?
1: 네.
0: 들어가도 돼요?
1: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더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작업.
0: 기름 작업.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1: 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명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투플 등급 이제 양지.
0: 오,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
0: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 걸로.
0: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0: 황금 이제, 보리소? 네. 보리소주?
1: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네,
1: 황금 보리소주.
0: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1층에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2: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0: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3: 아 불고기. 아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3: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유, 진짜 소중한 거예요.
3: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3: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아.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3: 예,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등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보겠습니다.
3: 아 예.
0: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드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랑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2: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특별하게? 네네. 스페셜하게.
2: It's a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2: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2: 8개.
0: 8개인데 이걸로 나란히 나란히
2: 네.
0: 나란히 나란히
2: 진짜 완벽하게
0: 예, 주입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2: 진짜 신기해요.
0: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2: 바로 이렇게 쭉
0: 네, 이렇게 쭉
2: 이제 시작, 여행 시작. 예.
0: 한번 타보시겠어요?
2: 자, 오케이.
0: 네.
2: 이거 네 개.
0: 네 명씩.
2: 네 명씩.
0: 하시고, 또 네 개를 집어서.
2: 네 개. 자, 세 개. 그리고,
0: 네,
2: 세 개.
0: 한 개 더.
2: 하나, 오케이.
0: 그리고,
2: 자, 이제 이걸로
0: 나란히, 나란히.
2: 나란히, 나란히.
0: 나란히, 자, 나란히.
2: 오케이.
0: 네.
2: 자, 눌렀어요.
0: 수입.
2: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0: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2: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떠는 거.
0: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2: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0: 네.
2: 너무
0: 그리고
2: 너무
0: 이제
2: 신기해요.
0: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2: 박스 안에
0: 네,
2: 포장하고
0: 박스
2: 그다음에 쭉 전국 이제 이렇게 보내는
0: 세 개로,
2: 거예요.
0: 세 개로, 세 개로.
2: 아, 예, 해외에서도?
0: 네, 그럼요.
2: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0: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로 내린 소주예요.
2: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2: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조리해 주는 거예요.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0: 저희 한국물이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2: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0: 네.
2: 이거 고기 난로, 그 네.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0: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0: 궁합이에요.
2: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0: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우리 가, 네, 우리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geum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geum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ba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네? Done. Now, can it?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She's gone.
2: Maciço,
0: 근데 우리 같이
2: 한잔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확인해야 되죠.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Salut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섣거라! 섣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섣거라!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한식을 널리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노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꼭 먼저 맛을 보세요. 화이팅!

0: Wednesday's tune-in time. Now, everyone needs a place where they can truly be themselves, right? I'm sure you do too. A space to leave behind the weight of the day, like a room you can call your own. Well, there were a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came together in Room 406 simply because they loved making music. Today, we're joined by members Eunji and Suyun of the Korean indie band 406 Project. Welcome. Hello, guys.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First of all,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간단한 영어로.
0: 네, 좋습니다. 네.
1: Hello, crunchers. We are 406 Project. I'm Suyun, the bassist, and this is Eunji, the vocalist. And we are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 today and enjoy our music. And stay tuned.
0: Yay! Stay tuned. Okay, so Suyun introduced Eunji as well. 은지님 대신 소개를 해주셨어요. We have Crunchers tuning in. 민들레님께서 406, 406 프로젝트다라고 해주셨고, 허선아 is saying 406 Project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We always root for you and love you. And Benny is saying welcome to Culture Crunch 406 Project. Thank you for tuning in. Do stay tuned. Now we announced that 406 Project is coming in today, joining us on Culture Crunch. And one of our listeners asked about what you've been up to lately. So I want to ask you, how have you been? 406 프로젝트 분들이 오신다니까 인스타 계정으로 Z8번 is 영영 님께서 요즘 근황에 대해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저희 요새 8월에 있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0: 네.
2: 또 각자 곡도 좀 써보고 그리고 영상도 찍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Busy, busy. So they're preparing for their upcoming concert in August. They've been writing songs and exercising as well. Before beginning the show, I asked you what sort of exercises you do. 운동하신다길래 저희 쇼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잖아요. 어떤 운동 하시냐고.
1: 네.
0: 뭐 하시죠?
2: 저는 헬스 하고 있고요, 그냥.
1: 저는 복싱 하고 있어요.
0: 복싱. 네. Wow. So hell gym. You go to the gym. You work out in the gym and you do boxing. That's 네. amazing. Wow. Yeah.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확실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다.
1: 건장함이 남다르죠.
0: 네. They look healthy, don't they? Yeah, they do definitely work out regularly. All right. Well, this year marks your 12th year debut. Anniversary. In Korea, we have a saying, 10 years is enough to change the mountains and even the rivers. So looking back, what has changed the most since your debut then?
3: 데뷔 12주년이 어느덧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데뷔 초 그리고 지금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1: 일단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0: They have age, definitely.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르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달콤하고 그런 어쿠스틱한 사운드 위주였다면 네. 그래도 최근에는 좀 다양한 주제로 좀 역동적인 음악을 밴드 사운드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So in the beginning,

0: beginning, like when they debuted at first, their music sounded a little more acoustic and they were a little more sweet genre-wise. But these days, they're experimenting with diverse genres of music and making their music a little more dynamic and experimental. Okay, interesting. Well, on the other hand, what's something that hasn't changed at all? 그럼 반대로 이건 진짜 안 변한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요?
1: 뭐가 있을까요?
0: 서로의 성격?
1: 성격? 네, 성격도 진짜 많이 안 변한 것 같고
0: Their personalities
1: 네. 그 외모?
0: 외모
1: 외모는 많이 변했나?
2: 외모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0: Your looks?
2: 그렇지 않나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스타일만? I guess
1: 스타일도
2: 네, 스타일. 네.
1: 많이 변했고
0: 그렇죠 많이 변한 네. 거지만 외모는
1: 맞아요 외모는 뭐 네. 살이 좀 빠졌을 뿐이지
0: 뭐 식성이라든지 식성은 똑같나요? 12년 전과 지금
1: 아 그건데 그건 똑같은 것
0: 같아요
1: 아
0: 그래요? 오케이 okay. So their personalities remain the same They look pretty much the same Although their styles have changed a lot And the foods that they enjoy Their palate has stayed the same as well Okay, so today here on Culture Crunch, we would love to introduce our crunchers to your music, you know, by listening to highlights from your songs and chatting along the way. 오늘은 우리 크런처들에게 406곡 만든 곡들의 하이라이트를 들으면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So let's start with your debut song, How About Me? 첫 곡은 바로 데뷔곡이죠. 넌 나 어때입니다. 들어볼게요.

0: So how does it feel to be listening to your voice back then, like 12 years ago? 풋풋한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1: 정말 어리다라는 뭐랄까 좀 패기가 있다는 느낌도 네. 들고
0: 정말 그게 느껴지는군요. 네. 네네.
1: 그 뭔가 고민이 많이 없던 없어 보이는 그런 뭔가 제가 느끼기엔 좀 해맑은 그런 느낌이에요.
0: Okay, so Eunji thinks they were really young. They can feel that youngness, that refreshing energy. It seems like they don't have much concerns back then because they're just so young and so pure, is what Eunji said. What about you, Suyun? 수윤님은요?
2: 사실 이따 데뷔 때. 네. 그래서 저는 한 1, 2년 뒤에 합류를 했어서
0: 그렇네요. 네네.
2: 그냥 좋아했어요.
0: 실고는 나중에 합류하신 거긴 하잖아요.
2: 네,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학교 선배님이셔서.
0: 네. Okay. All right. Well, why did you choose How About Me as your debut title? 넌나 어때를 데뷔곡으로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1: 저희가 밴드를 딱 시작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앨범을 발매해야 되니까 어떤 곡을 낼까 고민을 하다가 멤버들끼리 각자 한 곡씩 써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곡 중에 가장 괜찮다라고 했던 곡이 넌나 어때였어요.
0: So they formed a band and they wanted to release an album, but they didn't have a song yet. So all the members, they decided to write a song each, bring it together, and the best song, a particular one, 넌나 어때 or How About Me. Okay, well, you're early, like the excitement, you know, at the very beginning of a relationship, it feels like. Personally, what moment at the start of a relationship gives you the biggest butterflies? 406호 프로젝트의 초기 음악들은 뭔가 관계의 시작점에 있는 설렘을 다루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두 분은 관계의 시작에서 어느 순간에 가장 설렘을 크게 느끼세요?
1: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진 모습을 봤을 때 설렘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0: So in the case of Eunji, when she sees an aspect of someone else that she did not expect.

0: Bravo!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Now, that was Apartment by 406 Project. Like we introduced earlier, it's their title song or lead single of the album that was released back in 2024, December.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leaving lots of comments about the performance. GY0820 is saying 406, fighting, hatu, hatu, heart, heart. And composed by Min is saying 406, sound가 많이 사랑한다고, 문 사운드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Moon sound loves you. And Six Wong is saying, 언니들이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 좋아요. 좋아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이유가 돼주는 것 같아요. 자주 보고 오래 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Oh, so heartwarming. So she likes these two because they're really persevering and they want to see them for a long, long time moving forward. And Andrew Lim is saying, I didn't want the song to end. 음악이 끝나지 않길 바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곡 더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All right. Well, 또박이 406 is also saying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들으니 또 색다르네. 너무 좋다. Right? It's really new and different to listen to the live through radio. It's so good. And Benny is saying this is amazing. 은지님의 이 생생하고 또 멋진 목소리 항상 듣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Yay! Clap, clap once again. All right, let's move back to our talk now. 이제 다시 토크로 돌아가 볼게요. 크런처들이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첫 번째 Six Wong님께서 3시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가장 먹고 싶은 딱 한 가지 뭔가요?
2: If the world were to end right now, like in 3 hours, what's the one thing you want to eat right now?
1: 지금부터 3시간인 거죠?
0: 네, 3시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고 지금 당장

0: 음식인가 보네요.
1: 네.
0: 아, okay. It's our, one of our favorite dishes.
2: 건전한 답변을 해야겠죠.
1: 그렇죠.
2: 엄마 밥이.
1: 어, 그럴 거. 아. 잠깐만.
0: 자, 여기 그러면 은지님이
2: 뭐 알바 없고 저는 어머니의 밥상을 먹고 뜨겠습니다.
0: So Suyun said, unlike Eunji, she would like to have the meal that her mom cooks for her. How would Eunji be feeling right now for her answer?
1: 어머니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않아?
2: 우리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음식 좋아해.
0: Okay. So Suyun's mom likes her own food as well, so it's all right. Okay, two very different answers. That's good.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H_HO1 is saying, what's something you've been really into lately? 최근에 가장 빠져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1: 저는
0: 네.
1: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네.
1: 그래서 식단이랑 운동이랑 연습이랑 요렇게 세 개가 그나마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인 것 같은데
0: 나 관리하고 있다
1: 네네네.
0: 약간 이런
1: 네,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0: Okay. So Eunji, she's on a diet actually. So she's working out really hard and she's also following a strict diet plan as well. So what are you eating these days? 식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식단은 낮에는 그냥 일반식을 먹되 조금 건강하게 단백질 저녁에는 이제 단호박이랑 브로콜리랑 닭가슴살 이렇게 세 개로만 해서
0: 그렇게 동일한 메뉴를 매일 저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1: 아니면 네, 조금씩 약속이 있으면 그냥 조금만 먹고.
0: Okay. So during the day, she would just eat anything, but in a healthier way. She would try to eat more protein. But for dinner, she has sweet pumpkin, broccoli, 그리고 또 뭐였죠? 브로콜리.
1: 닭가슴살.
0: 아, and chicken breasts, of course. That's a must if you're on diet and if you're exercising. Okay. Oh, interesting. What about you?
2: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하고요.
0: 네.
2: 저 요새 다큐멘터리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네. 있는 다양한 다큐들을 엄청나게 봐요. 시간 나는 대로.
0: Oh, okay. So Suyun's into documentaries these days on Netflix, the streaming site. What is one of your favorites? 최근에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최애 꼽아주신다면?
2: 최근에 계속 살인 관련된 다큐들만 봤는데
0: 네.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나 봐요.
2: 범죄 장르를 좋아해서 근데 얘기해드릴까요?
0: 네네 추천해주세요.
2: 제일 재밌게 본 건 넷플릭스의 그 작품이 있거든요.
0: 네.
2: 그게 정말 잘 만들고 재밌고
0: 오케이.
2: 추천합니다.
0: Okay, so Suyun, she usually likes all these thrillers and crime-related documentaries. And one of the favorites that she watched recently is Don't Touch the Cats, right? Or Don't F the Cats, the word. Okay, all right. Oh, yeah, it's a good recommendation, I think. Let's all go watch it. All right, last but not least,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Eugene_Choi. Would you rather take 1 billion won and never see your members again? Or turn down the money and stay with them forever?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10억이 그리고 안 받고 평생 보기 두 분의 선택이 궁금한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번 네. 아니면 2번? 하나 2번이 안 받고 평생 보기 네. 1번이 10억 받고 평생 안 보기
1: 네.
0: 자,
1: 2번.
0: 감동이다.
1: 뭐야?
0: 서로 놀란 거예요.
2: 다를 줄 알았는데
1: 1번일 줄 알았는데
2: 한 명은 1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동시에 하고 싶었거든요. Alright, so I was expecting them to say something different. But they chose number two. What a friendship, right? What about, I guess, 10 billion won then?
1: 100억이면요? 100억이요?
0: 조금 고민되시죠?
2: 100억이면 안 봐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1: 그치,
2: 네, 그치.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네,
1: 그렇죠. 10억은 사실 또
2: 10억은
1: 이제
2: 또
1: 살짝 애매하긴 하죠.
2: 둘이서 해볼 만한
1: 그렇죠.

Okay. So if it's 10 billion won, they would just choose not to see each other and mate in this world. All right. Funny.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아,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4년 곡이죠. What lasts will last. 너의 언덕이 될 수 있다면입니다. 들어볼게요.

0: Well, compared to your earlier songs, I guess this one feels much more grounded and emotionally mature to my ears. How have your perspective on music or values as an artist changed over time? 데뷔 초창기 음악들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게 2024년 곡이라 그런지 시선이 훨씬 단단하고 깊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대하는 두 분의 태도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1: 실제로 이제 10년째의 저희 정규 타이틀이거든요, 이게.
0: 네.
1: 실제로도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졌고 음악적으로도 변화를 많이 한 노래고요.
0: So they have matured as people as well, and musically too. They have become a lot more mature and deeper.
1: 이제는 뭔가 어떻게 하면 솔직히 뭐 잘 유명해질까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 해서 만든 곡이기도 해요.
0: So instead of thinking about this well-known, other than that, they focus more on how will they make music that they really like. And this was one of their songs from their official album as well.
1: 그 무엇보다도 이거는 저희 10년간 함께 해준 팬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서 또 더 뜻깊은 곡입니다.
0: This is actually a song dedicated to their fans who have, for the past 10 years since this point, from their debut till 2024. And so it is a lot more special, I guess. Hill, I guess. What's the hill that you personally lean on, the two of you, when you need comfort? 그렇다면 이 노래랑 관련해서 두 분이 마음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비밀 언덕은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부모님이요.
0: 아까 그 엄마 밥 얘기하고 나서.
2: 부모님.
0: Parents, 네. Your parents, definitely. 항상 응원해 주시고.
2: 네.
0: They're always there to support her and giving an unconditional love, I assume. And what about you, Suyun?
1: 저는 진짜 솔직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일단 팀이라는 게 어딜 가도 혼자 하면 더 기죽고 더 떨리는 게 있는데
0: 네.
1: 어쨌든 같이 다니니까
0: 네.
1: 훨씬 편하고 또 사람들은 보컬에 더 그냥 뒤에 좀 숨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언덕 같은
0: 네.
1: 또 두 명밖에 안 되지만
0: 네.
1: 리더거든요.
0: So Suyun said it's 은지 for her, the hill that she can lean on. 은지님 또 약간 곤란해지신 것 같은데.
2: 뭔가 계속 지는 느낌이에요.
0: 은지 is keep losing to Suyun because she's saying the better answers after her. But anyhow, Suyun said it's 은지 for her. Other than just being an artist alone, because they are a team of two, she always feels support and comfort, and she always has her back, right? And because people are usually more paying attention to the vocalist, bassist Suyun can hide behind her at times too. Okay. all right, well, I imagine your fans have also been that sort of support. And you said this song was for your fans, right? So what do your fans, I guess, mean to the two of you? 이 곡도 팬분들을 위해서 쓴 곡이라고 하셨는데 긴 시간 동안 406호 프로젝트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준 팬들도 분명히 그 언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 팬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Fan.
2: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입니다.

0: live performance. We have our crunchers saying a lot of things through our YouTube comment box once again regarding the performance. Let me share a few with you. MinR0_KK is saying, "와라고 해주셨고." Lucasm is saying, "I'm definitely checking out more of their music." 아, 이들의 노래 더 많이 들어봐야겠습니다라고 해주셨고, Happy on 8855 later. 이 곡 다시 리플레이해서 듣겠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Sarah Days is saying, "My new comfort song." 새로운 위로송 발견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Farewell. I love that. 안녕. 뭔가 작별 인사가 아니고 또 볼 거라는 인사이기도 하고. 네. 그죠? 네. 네. 작별이면 너무 아쉬워요.
1: 네. 근데 좀 사실 초반 제목은 작별 인사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근데 뭔가 작별 인사이면서도 네. 뭔가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는 그런 곡입니다.
0: Okay, so it was like farewell, farewell, but it's not really about farewell. It's more about meeting them again, you know? You know how in Korea we say 안녕, but it could mean hi and bye together. 그러면 이 곡의 비하인드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쓰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사실 이 곡을 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썼던 곡입니다.
0: So it's actually quite a personal song that Eunji wrote after letting her grandmother go. She passed away, and after coming back up after the funeral in the bus, that's when Eunji wrote this very song. Okay. Well, I think she must have felt really emotional while recording this song. 이렇게 곡을 쓰시고 나서 녹음을 하실 때 네. 굉장히 울컥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업이.
1: 네. 녹음했을 때보다는 이제 곡이 다 완성돼 갈 때쯤에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So not so much when she was recording it, but she was really emotional when the song was almost complete, thinking about her grandmother as well. All right, well, I guess I am a little curious about Suyun's thought as well. Suyun님은 혹시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이제 은지님이 쓰고 나서 어떠셨어요?
2: 처음에는 이 비하인드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사가 정확하게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말씀하신
0: 맞아요.
2: 것처럼.
0: 네.
2: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건네는 인사일까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다가 노래를 좀 좋아하게 된 그렇게 되더라고요.
0: I see. So Suyun didn't know the behind story of this song, how Eunji wrote it. But after knowing the story, she started to like it more. You know? Yeah, which makes sense. Okay, so it's a pretty warm and personal song.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ow. Every morning, the first person we meet is ourselves, right? In the mirrors. We look at the mirror every morning. What do you usually say to yourself, I guess, to begin?

0: in the day.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혹시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1: 아니 이거를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었거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냐 이랬더니 네. 얼굴이 왜 이러지? 라고 한다.
2: 아침에 이제 붓잖아요. 아, 많이 그쵸. 부어 있잖아요.
0: 머리도 그래서. 헝클어져 있고.
2: 왜 이러지?
0: 오케이. So they talked about this earlier amongst themselves, and Suyun asked Eunji, "What do you say to yourself when you look at the mirror after you wake up?" And Eunji said, "Why do you look like that?" Because usually we are quite puffy in the morning, right? And we look pretty messy. So that's what she says. What about you then, Suyun님?
1: 저요? 아침에 눈 떠서 거울 보면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너도 왜 그러니?
1: 자, 정확히 오늘 아침에 네. 사실 라디오 때문에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났는데 아, 네. 어제 일이 늦게 끝나고 배고파서 라면을 먹었어요.
0: 아, 전혀 모르겠어요. Like 아, I said, 네. you look beautiful. Both of you. So Suyun says the similar says something similar like Eunji. But last night they were actually working on a song until late, and she had ramyeon. So this morning she was extra puffy, you know, extra bloated is what she said. But you know what? Don't you think they just look very natural and beautiful as they are, right? Okay, do share your thoughts as well, Crunchers. Now moving. On then, looking back on your years of making music as 406 Project, what have you learned or how have you grown through, I guess, all the meetings and goodbyes that you had to experience? 406 프로젝트로 치열하게 음악을 해온 세월이 이제 12년이 됐잖아요. 돌아봤을 때 과거의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거나 혹은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요?
1: 왜 없어요?
2: 예, 아 있어요.
1: 얘기해 보세요.
2: 저 먼저.
0: 먼저?
1: 내가 먼저 할까?
2: 네.
0: 수현이 먼저.
1: 아 저는 그 긴 시간 음악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0: So things don't go the way they want them to. 예를 들면요.
1: 근데 그게 부정적인 네. 게 아니고 아, 그냥 너무 잘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0: 네.
1: 예를 들어서 막 성공할 줄 알았던 곡도 네. 잘 안 되고
0: 반대이기도 하고
1: 네, 반대이기도
0: 그죠?
1: 하고.
0: So for example, songs that they thought would be a huge hit, a success, didn't turn out to be it. But some songs that they didn't expect to be a big hit became a big hit, you know? So just letting them be, letting it be, going with the flow is what she learned. And what about you, Eunji?
2: 저도 이런 생각이랑 되게 비슷해서 옛날에는 엄청 막 진지하게 살려고 네.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 채 네.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도 되겠다. 뭔가 스스로를 좀 봐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Oh, okay. So in the past, Eunji used to be a very, I guess, she would always work hard, a very hardworking person, very dedicated. But she realized over time that you don't have to be too tight. You don't have to be too uptight or forcing yourself to be perfect in everything you do. Just let things be and have more room for yourself is what she realized. And that turned out to be better, I guess. 그 상태가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아까 라이브를 하면서 네. 잠깐 삑사리가 났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네. 정말 다시 인터뷰에 집중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0: 네네.
2: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걸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났는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어쩔 수 없지.
0: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갔어요. 네. 그게 라이브의 묘미이기도 하고. 네. So, Eunji, when she was singing, there was a small off-tune part, which I didn't even realize. It was just like really natural. In the past, she would have been really like fixated on that, unable to do the interview.

0: even. But now she's just letting it be. Oh, I can just do better later is what she thinks now. A lot healthy. Final question is,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about your future plans or your plans for this year, perhaps?
1: 마지막 질문인데요. 크런처들을 위해서 올해 계획이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올해 우선은 저희 8월에 네. 8월 2일에 공연을 콘서트 계획을 하고 있고.
0: Ooh, so two concerts, one in August 2nd and one in at the end of the year. That's like the end of year settlement concert. 네.
2: 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앨범을 위해서 곡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같이 영상 콘텐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 콘텐츠. All right. So, moving forward, they'll be continuing to write as well as the songs as well. And Crunchers, do look forward to their upcoming performance on August 2nd, all right? You can check out the details through their social media. Well, sadly, it's time to say goodbye. It's a farewell for us. How was it for you?
1: 안녕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시면요.
3: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라디오를 은근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워낙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하다 갑니다.
0: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ey enjoyed it a lot. And what about you, Inji?
2: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초반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짜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하고 싶은 얘기도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Eunji enjoyed it a lot and it was a very comfortable time for both of them as well.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is is another song by 406 Project. It's 기분이 좋아, Feels Good.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해볼까요? Keep crunching!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0: 네, 한우.
1: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네.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0: 야,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0: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1: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0: 네. 네. 어?
2: 들어가십니다.
1: 어, 여기?
2: 네.
1: 들어가도 돼요?
0: 네. 오.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그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1: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0: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1: 네네.
0: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1: 기름 제거. 아,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0: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기름 이렇게 빼고
0: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1: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네네.
0: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1: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와.
0: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1: 와, 신기하다.
0: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1: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0: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양지.
1: 오, 양지.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0: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
1: 그거 맞아요. 날로 생 네. 생으로도
0: 생 걸로.
1: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0: 아, 한우 불고기.
1: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0: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1: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0: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1: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0: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1: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0: 네, 황금 보리소주. 그
1: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0: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1: 아, 진짜?
3: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4: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5: 아, 불고기? 아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1: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5: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1: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아, 좋아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5: 네네.
1: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5: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아. 거의 썰어 놓거든요.
1: 앞다리. 네,
5: 여기 보시면은
1: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5: 아, 예.
1: 너무 좋아요.
5: 맛있게 드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0: 계세요.
1: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1: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1: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0: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It's a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1: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0: 병안에?
1: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진짜?
1: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0: 8개.
1: 8개인데 8개. 이걸로 나란히
0: 진짜 완벽하게
1: 수리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0: 진짜 신기해요.
1: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0: 바로 이렇게 쭉
1: 네, 이렇게 쭉
0: 이제 내려가는. 시작, 여행 시작.
1: 네, 네, 네. 예. 한번 해주시겠어요?
0: 자, 오케이.
1: 네.
0: 이거 4개,
1: 4병씩.
0: 4병씩.
1: 하시고 또 4개를 집어서.
0: 4개, 자, 3개. 그리고 네, 3개.
1: 한 개 더.
0: 하나, 오케이.
1: 그리고
0: 자 이제 이걸로
1: 나란히
0: 오케이. 네. 잘 눌렀어요.
1: 수입.
0: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1: 나란히.
0: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뽑는 거.
1: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0: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1: 네.
0: 너무
1: 그리고
0: 너무
1: 이제
0: 신기해요.
1: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네, 포장하고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1: 세계로,
0: 거예요.
1: 세계로.
0: 아, 예, 해외에서도?
1: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1: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황금보리주와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 네.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1: 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익은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봅시다. 네, 우리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eum 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an 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ba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Bae, done. Now, catnip.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She's gone. Maşistoyo. 네. 근데 우리 같이
2: 한참 기울여야죠.
0: 예. 우리 조금 잘 울릴지 네. 확인해야 네. 되죠. 네.
2: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0: 살짝이요.
1: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네, 있어서 네.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보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이발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e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반갑습니다. 대카상입니다.
1: 아임 라이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밴드 데카당이라는 밴드이고요. 와, 뒤에도 첫 곡으로 이번 레이즈 베이츠 앨범의 1번 곡과 2번 곡인 알페온 2374와 올가미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저희 첫 라이브죠, 올가미는, 그죠?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올가미의 라이브를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잘 들으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다가 소리를 보태도 될까? 헤드폰까지 꼈는데 뭔가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얹으면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은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한번 좋으면 좋다, 아 별로면 아, 별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끝까지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역시나 저희 앨범에 수록된 이것도 신곡이라. 후! Ready? 뱅크시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들 곡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헤드폰을 해야 되겠다.

0: Thank you.
1: Blink 씨라는 노래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2: 거짓말.
1: 거짓말. 아. 거짓말.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명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대답 크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 세컨 베이스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스티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저희 달려볼 테니까 걷자 걸으면 돼 걸으면 나 질 거야. 산책이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또 하고 싶네.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강호동 선배님께서 지금 우리는 9시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고그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들려드릴 건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인사 한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그죠? 드럼 이현석부터 한번 오늘 소감과 공연 어땠는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매 공연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순식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도 즐거웠고, 이렇게 또 헤드셋 쓰고 계신 거 보니까 또 되게 좀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제 코러스가 적나라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표영진?
2: 매 공연을 이제 할 때마다

0: 이렇게 뭔가 원형의 형태에서 했던 적은 처음인데 오늘이. 그래서 뭔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 맞추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생겨가지고 뭔가 너무 기분이 좀 좋은데 살짝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셔가지고 여튼 네, 즐겁습니다.
1: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아임라이브 와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 8월 8일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8월 8일에 그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임라이브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여기도 달려서 여기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최대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밴드 될 테니까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당이었습니다.

내가 시오시오부제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우리 도련님 같은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우지랭이를 얻으라니까. 미친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달탄 말이냐? 그렇지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그 골 산 지형대로 태어난 놈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줄 테니 너 한번 들어. 와!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 산새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마다 산의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성품도 다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악도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요. 이것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토리에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경토리, 또 서도 지역의 수심가토리, 동부 지방의 메나리토리, 그리고 남도,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육자배기 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토리의 음악을 통해 우리 음악의 지역별 특징을 느껴보는 것도 우리 음악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심가 토리의 서도 민요, 그리고 메나리 토리의 동부 민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서도민요와 동부민요 감상해 보셨습니다. 동부민요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그러니까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노래고요. 이 지역 특유의 메나리 토리를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을 통해서 느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음악의 지역적 특징인 다양한 토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토리는 이 방언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말이 다르듯이 음악에도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 경기 지역과 남도 지방의 음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기 민요 이별가, 그리고 남도의 대표적인 소리인 판소리를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죠.

이렇구나. 순영 모친은 정신 없이 앉아 있고 향단이는 하루 소리를 들을 양으로 대문 밖에가 서 있다가 바로 소리 듣고 마나님 바.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fallows. There. She sees someone who looks just like her older sister. Just then, a hand drags her out of the water.
1: Quintana?
0: Even up close, it is the same face.
1: 웃으면 안 되는데. 너도 알아? 이름이 뭐야?
2: 이수원.
1: 난 김재인인데.
0: However, she could not be her dead sister, 수련. Her name, her personality.
1: 뜨니까 안 춥지.
0: She's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1: 너 아까 나보고 언니라 그랬어?
2: 닮아서.
1: 누구랑?
2: 내 친언니.
0: Swan cannot shake the feeling that their meeting did not take place by chance, and she takes Jane to her old house. Is she thinking, perhaps, that the mystery might be resolved once they go there? Just then, Kumo comes to find Swan.
3: Swan.
0: However, she falls apart, seeing a face exactly like that of her dead child.
2: 괜찮으세요?
0: Then,
2: 죽었지, 우리 수련이.
0: She slips into yet more anxiety.
4: 수련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수환이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0: However, unlike Kumok, who is increasingly tense,
1: 언니 사진 있어?
0: Swan grows more and more attached to Jane.
1: 하나도?
0: Yet, Swan's actions seem off-kilter as well. Like she did in her dream, Swan returns to her former home.
2: 내 몸을 줄게.
0: She meets a phantom-like shadow of her older sister.
1: 언니!
2: 수환아, 몸이 필요해.
1: 어? 언니!
0: Meanwhile,
2: 이수환!
0: Jane appears, and something more surprising happens.
2: 너 왜 쓰러졌어?
0: After she recovers from fainting, Jane's face becomes exactly the same as Swan's.
1: 이수환! 하나를 생각으로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0: A terrible destiny may play out once again. Just what is this family secret? A beautiful, yet eerie, mysterious fantasy.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Now, let's meet with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movie got its start from thinking about the fear of the loss of a loved one.
5: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면 내가 어떻게 그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내가 상실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애도와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실을 채우려고 내가 닮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원본하고 복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좀 비틀어 보고 싶었고요. 내가 상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떠나보낸 사람과 나와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무너져버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0: Veteran actress Im Soo-jung made her debut as a producer and was deeply involved starting from the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5: 작은 영화 혹은 좋은 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고요. 또 프로듀서로서 이 영화가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역 배우들이 현장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소희 누나 배우를 많이 챙겨주시면서 이 현장을 크게 품어서 가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0: Actress Park Soo-hee played little sister Swan with imaginative flair.
6: 아무것도 없는 곳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매우 막막하긴 했지만 수환이는 이런 감정일 거.

0: 감독님이랑 감정 얘기도 많이 했고요. 혼자서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 번 그래도 해보다 보니까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Yuna took on two roles, 수련 and team.
2: 일부러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각 개인의 환경 그리고 인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거 외적인 거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상하게 수련이를 연기할 때면 이쪽 쌍꺼풀이 없어졌다가 또 제인이를 연기할 때면 또 쌍꺼풀이 다시 졌다가 뭐 이런 여정도 에피소드 있는 것 같습니다.
1: An original worldview, nuanced acting, and the discerning eye of producer Im Soo-jung,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K's story focuses on this character and the second child. Kumok, a mother who has suffered shattering losses and remains fearful.
3: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수아니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1: After Jane appears, she deals with the worry that she might lose her youngest also while trying to confront her family's secrets. Actress Im Soo-jung portrays a multi-dimensional character conveying a whirlwind of emotions.
4: 금옥이라는 복잡한 인물이고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It was her first time playing a biological mother since her acting debut, and it's said she not only played a role convincingly, but also displayed maternal caring off-screen.
0: 미숙한 부분을 캐치하셔서 또 알려주시고 어쩔 때는 진짜 금옥 엄마같이 느껴져서 더 잘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Critics add, it's a chance to check out her character's devotion to family as well. A chilling and eerie mystery film.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Jeju's waters can be found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은 문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 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 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e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1: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들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Hidden among the coral, this fish looks relaxed.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nunjaengi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 fin. Despite having the word 돔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2: So, 이윤철 감독님하고 호박돔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이제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0: The scar-breast tusk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라인피쉬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1: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언피쉬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인피쉬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제주'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미술이론과에서 미술 경영 및 미술 비평 계열 전공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현재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술사에서 언급하는 그 수많은 작품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과 작가들을 수용하는 곳이 어쨌든 박물관 미술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전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물관 미술관의 정체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문의 어떤 조리로서 존재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 여기 왔을 때 이제 박물관학이라고 그냥 있다는 걸 알았을 정도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까 이제 인터뷰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관람자들이 모두 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 박물관의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경향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된 말 그대로 누구나 와서 즐기고 그날 하루의 여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유의미하게 보내고 귀가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여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에 와서 학자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박물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living organism이란 말을 쓰는데, 살아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유기체라는 말에 더 좀 방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의 형태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임무 책임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처럼 그냥 유물만을 갖고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유물이 잠들어 있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 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물이 전해주는 메시지만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나라고 하는 관람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물론 이제 우리가 말을 직접적으로 언어로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간과 시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무언의 소통으로. 그리고 그것이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 의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폐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어떤 엘리트들만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열려있는 개방적인 곳으로서 관람자를 위한 관람자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지금 이제 전환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유기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떤 관람자들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요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은 계속 그에 맞게 생장을 거듭해 나간다는 거죠. 그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그 스폰서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물관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콤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국제박물관협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모든 박물관들의 수장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콤 위에 유네스코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산하기관이 아이콤인데 아이콤이 주기적으로 뮤지엄 데피니션이라는 거를 이제 수많은 공청회와 의견 취합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피니션, 그 정의에 맞춰서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들이 그 데피니션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혹은 내규라든가 운영 방침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십 년간 박물관 미술관 정의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니까 정의가 꽤 길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non-profit이에요. 비영리.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은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하는 항구적인 봉사기관이다. 이게 대전제였어요. 모든 정말 좋은 미사여구들보다 앞에 나오는 게 비영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2022년에 새로운 데피니션이 이제 십몇 년 만에 새로 나왔는데, 그때 non-profit이 not for profit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국제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 일정 수준의 이익행위, 그러니까 이윤지향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운영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초가 된게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이 입장을 못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입장 수입인데 입장 수입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물론 사립은 또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기업의 스폰서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이 어디냐면 화석연료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정유산업 쪽입니다. 자연 파괴를 일삼으면서 돈을 벌어서 일부의 돈을 후원금으로 주고 자신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이건 이제 소셜 라이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허를 받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사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행위자 네트워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나 또는 뭐 어떤 신유물론이나 어떤 이런 이제 그 비인간 존재, 그 비인간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박물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박물관 미술관은 인간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말 그대로 데카르트식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어져 왔거든요. 근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하지만 거기에 제동을 건 이가 라투르잖아요. 그러니까 We have never been modern이라는 그 유명한 저작물을 썼던 것처럼 우리는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박물관 미술관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던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학생분들이 동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수자로서의 본분 중에 하나는 그 학자로서의 아날로그적인 마인드? 이거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현재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혹은 어떤 이야기거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계속 행복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야기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쓸 때의 행복감은 점 같았고, 괴로움은 선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멈추지 않는 선 같았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책임감과 부담감과 그런 여러 어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은 선같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뭔가 하나를 끝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제 연구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결과물이 다른 이들에게 평가가 잘 받았을 때, 그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짧게 끝나요, 보통은. 이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그걸 동력이라고 한다면 제 동력은 굉장히 지속성이 짧은 거겠죠? 지금 현재 입장, 저의 입장에서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뻔한 말이지만 제 가족과 학생들이에요. 특히 학생들. 네. 다만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교류를 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만 교수자로서나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 있다면 한 발만 앞서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보다. 내가 한 발만 앞서 나가서 내가 시행착오를 겪은, 최대한 많이 겪어보자.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전해주자. 대신에 답은 가르쳐주지 말자. 본인들의 힘으로. 이겨나가게끔 하자라는 부분. 저는 그게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개인한테는. 그리고 그런 과제를 줄수 있는 성장하, 그 정도로 나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제가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전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와도 돼요?
2: 네.
0: 오.
1: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그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1: 네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특불 등급 이제 양지입니다.
0: 양지.

0: 고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조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도 저도 맛있어요.
2: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걸로
2: 왔다. 네. 아니면 달달하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달달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소주라고 해서
0: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1: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얀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0: 아, 얀조장 자체 이름은?
1: 네, 황금 보리소주.
0: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3: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3: 별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아, 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3: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3: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네,
3: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보겠습니다.
3: 아 예.
0: 오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사장님.

0: 계세요.
1: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1: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1: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0: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다부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네. It's very special 네.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1: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0: 병안에?
1: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진짜?
1: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0: 8개.
1: 8개인데 8개. 이걸로 나란히 네. 나란히
0: 진짜 완벽하게
1: 예, 주입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0: 진짜 신기해요.
1: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0: 바로 네. 이렇게 쭉
1: 네, 이렇게 쭉
0: 이제 내려갑니다. 시작, 여행 시작. 네, 네, 네, 예.
1: 한번 해주시겠어요?
0: 자, 오케이.
1: 네.
0: 이거 4개.
1: 4병씩.
0: 4병씩.
1: 하시고, 또 4개를 집어서.
0: 4개. 자, 3개. 그리고,
1: 네,
0: 3개.
1: 한 개 더.
0: 하나. 오케이.
1: 그리고
0: 자, 이제 이걸로
1: 나란히.
0: 오케이.
1: 네.
0: 잘 눌렀어요.
1: 수입.
0: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1: 나란히.
0: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떠는 거.
1: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0: 와.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1: 네. 그리고 이제
0: 신기해요.
1: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네, 포장하고
1: 박스
0: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1: 세 개로,
0: 거예요.
1: 세 개로.
0: 아, 예, 해외에서도?
1: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1: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황금보리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 네.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정돈적인 한식 불고기.
1: 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봅시다. 네, 우리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geum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eum 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배. I will do medium small dice. Done. Now, canning.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Sajanim! She's gone.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이
1: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확인해야 되죠.
1: 네,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1: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0: 살짝
1: 이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네.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보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입안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ed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ed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Bye, bye, bye. See you next time. Bye, by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반갑습니다. 대카상입니다.
1: 아임 라이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밴드 데카당이라는 밴드이고요. 와, 뒤에도 첫 곡으로 이번 Rage Waits 앨범의 1번 곡과 2번 곡인 알페온 2374와 울가미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저희 첫 라이브죠, 울가미는, 그죠?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울가미의 라이브를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다가 소리를 보태도 될까? 헤드폰까지 꼈는데 뭔가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얹으면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은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한번 좋으면 좋다, 아 별로면 아, 별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끝까지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역시나 저희 앨범에 수록된, 이것도 신곡이라 후 Ready? 뱅크시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들 곡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헤드폰을 해야 되겠다.

0: Thank you.
1: Blink 씨라는 노래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2: 거짓말.
1: 거짓말. 아.
2: 거짓말.
1: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명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대답 크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 세컨 베이스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스티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저희 달려볼 테니까 걷자 걸으면 돼 걸으면 나 질 거야. 산책이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또 하고 싶네.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강호동 선배님께서 지금 우리는 9시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고그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들려드릴 건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인사 한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그죠? 드럼 이현석부터 한번 오늘 소감과 공연 어땠는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매 공연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순식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도 즐거웠고, 이렇게 또 헤드셋 쓰고 계신 거 보니까 또 되게 좀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제 코러스가 적나라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타표현진?
2: 매 공연을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원형의 형태에서 했던 적은 처음인데, 오늘이 그래서 뭔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 맞추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생겨가지고 뭔가 너무 기분이 좀 좋은데 살짝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셔가지고 여튼 네, 즐겁습니다.
3: 아,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아임라이브 와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0: 8월 8일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8월 8일에 그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임라이브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여기도 달려서 여기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최대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밴드 될 테니까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쉬우쉬우 구제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우리 도련님 같은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니까. 미친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달탄 말이냐? 그렇지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그 골 산 지형대로 태어나는 법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줄 터니 너 한번 들어와라.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 산세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마다 산의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성품도 다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악도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요. 이것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토리에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경토리, 또 서도 지역의 수심가토리, 동부 지방의 메나리토리, 그리고 남도,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육자배기 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토리 음악을 통해 우리 음악의 지역별 특징을 느껴보는 것도 우리 음악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심가 토리의 서도 민요, 그리고 메나리 토리의 동부 민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서도민요와 동부민요 감상해 보셨습니다. 동부민요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그러니까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노래고요. 이 지역 특유의 메나리 토리를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을 통해서 느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음악의 지역적 특징인 다양한 토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토리는 이 방언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말이 다르듯이 음악에도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 경기 지역과 남도 지방의 음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기 민요 이

0: What is the chemical makeup of humans?
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화학과의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그 학장 스님께서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색수상행식 오운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육체적인 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수 화풍.
1: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같은 사대 원소론이라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시대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동일하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그런 업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1: 사실 이제 현대에서도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I will now seek answers about the chemicals my body is made of in the secular world, but approaching it like a trained chemist.

0: Hydrogen, which is number one on the periodic table, and oxygen, which is number two, come together to make water. This footage shows the process of water being made. At the atomic scale, the combination of two hydrogen atoms and one oxygen atom forms a single molecule of water. The oxygen atom is attracted to electrons more than hydrogen. So more electrons are distributed in oxygen. This is what makes water act like water. Water is an excellent solvent. Thanks to this property, water has the unique property of dissolving substances. It opened the way to creating new substances by mixing different molecules together, such as melting rocks. Due to the liquid state of water, many successful chemical experiments were made possible. Hydrogen is a key element that can unlock the secrets of life. And it makes up about 10% of our body composition. But water alone is not enough to create life. It needs another important element. Let's travel back to the time when Earth was younger. Try to imagine a time before there was any life on Earth.
1: The 지구가 처음 만들어져 있는 그 초기 상태에서는 산소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수소나 암모니아나 메테인 같은 가스들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0: How did life form on early Earth when only a few gases existed then?
1: kilovolt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 여기서 수증기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 가스들이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가설들을 처음으로 실험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밀러와 유리, 그래서 밀러-유리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The Miller-Urey experiment showed that organic molecules could form spontaneously through a chemical reaction in conditions simulating early Earth. One of their students recreated the experiment. Let's listen to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at the time. What did they discover?
2: I've been doing different kinds of biological and chemical science most of my life. For my early work in biology, I received the Nobel Prize in 2009. After that, I became more focused on questions related to how life got started on the early Earth, and that's what I'm engaged in now.
0: We posed a question about the Miller-Urey experiment to the professor, who had dedicated his life to researching the origin of life. What chemical reactions did the experiment reveal?
2: Yeah, if you think about scientific studies of the origin of life, it goes back quite a ways. But one of the big breakthroughs was the Miller-Urey experiment, which was done her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70-odd years ago. And so the amazing thing that came out of that was that they were able to make amino acids, which are the building blocks of protein and a key building block of biology. So that experiment just kind of opened up the field. It made it look like the ability to make the molecules of biology could be quite easy. Modern views of the Miller-Urey experiment have been changing, and so it's quite complicated to actually understand that. What would the effect on the early atmosphere have been? How long would those effects last? What exactly would the chemical changes be? So that's a very active area of investigation. So if you really want to think about and understand how life got started on the early Earth, it's really a problem in chemistry.
0: Through the experiment, Miller and Urey were able to make amino acids. But why should we get excited about amino acids?
3: 제일 왼쪽에 계시는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이 제가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요.
0: We talked to a biochemist who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do chemical research.
3: 이제 화학자의 시선으로 생명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현재 생명과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입니다.
0: Why is the discovery of amino acids a big achievement? What exactly are amino acids?
3: 이 아미노산은 크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이제 몇몇 아미노산은 거기에 황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체 분자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우리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Amino acids are formed from different combinations of carbon, hydrogen, oxygen, and nitrogen atoms. A long string of amino acids creates protein that the human body needs.
3: These amino acids are connected and connected to what we call a complex cell structure. 이 20가지의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는데요.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가지는 화학적인 성질이 다 다릅니다.
0: Using computers, these researchers are looking at how amino acids are linked and ways to unlock the secrets of protein. What's the most intriguing element to them?
3: 일단 딱 한 개만 꼽아야 된다면 탄소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주로 생체 분자를 연구하고 있는데 생체 분자는 기본적으로 다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소를 꼽는다면 탄소.
4: 애초부터 아예 지구상에 탄소가 없었으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생명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화학 물질을 갖다가 설명하는 식에는 여러 가지 식이 있는데 분자식이라는 것은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하고 원자의 개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0: 'This lengthy and complex string of molecules is the chemical formula of the elements that comprise our bodies.'
4: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탄소가 팔이 네 개인데 거기에 산소, 질소, 황, 필요하면 또 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그 결합돼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탄소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탄소는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헤테로 원소라든가 금속들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플렉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그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0: Carbon is number 6 on the periodic table and easily bonds with other atoms, making it the ingredient for many substances. Hence, carbon is widely regarded as the king of elements. It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creates the kind of matter necessary for life.

0: 재성 씨.
1: 아, 네,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0: 보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뭐.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오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어.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네.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지금 전시하고 있는 김건우 작가는요, 동화 속에 사람들이나 동물들 그런 데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화 속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하지만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 무섭고 눈 마주치기도 두렵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꽤 있어요. 많은 작가들이 실제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림 속에 자기의 도플갱어를 그려놓든가, 외로우니까 그림 속에 친구들을 만들다거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를 또 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로사루이도 뭐 그림 속에 도플갱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렇고, 많은 작가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 놔요.
1: 페르소나를 안에 뭐 넣어놓거나 친구를 만들어 놓거나.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로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파트라시도 있겠죠.
2: 개가 어디?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슈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우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저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

0: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1: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1: 저는 그것까지 못
0: 근데
1: 봐가지고.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건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1: 그러신 추측인 거죠?
0: 네, 그렇죠.
1: 작품을 이렇게 쓱 보니까
0: 네.
1: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기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이게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0: 아니 근데 지하에 내려가면 그냥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가보시죠.
0: 아 예, 한번 네. 너무 궁금한데 진짜 뭐가 있지? 와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시기로 했거든요.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죠.
1: 그러죠.
0: 네, 저희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디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유연이란 공간은?
1: 홍제유연이란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도 홍군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진산과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유연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네.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네.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네. 밑에 자연이 네. 만들어져서 네.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0: 네.
1: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0: 네. 네,
1: 스크린의 역할을 스크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네.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그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0: 녹지 공간.
1: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네,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는데 퇴근 후에 뭐 딱히 뭔가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재밌는 걸 많이 찾아다녔던 거죠. 인터넷 공포 게시판에서 재밌는 놀이를 하나 합니다. 릴레이 소설이라고 이름만 봐도 약간 감이 오시잖아요. 댓글창에서 여름에 릴레이로 쓰는 거. 네, 릴레이 소설의 단점이 저는 나름 재밌게 넘겨줬는데 뒷사람이 재미가 없을 때 답답함. 그래서 뒷내용까지 다 쓰자는 욕망이 들어서 우연히 있다 글을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아서 일상에서 없었던 경험, 약간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처음 느껴서 댓글 중독이 되었고 열심히 매일같이 글을 써서 1년 반 만에 300편을 쓴 겁니다. 이렇게 300편을 썼더니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온라인에 글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작가로 데뷔한 그분들이 끌어올려 주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가라는 그런 자의식?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책이 해외로 번역 출판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출판계에 소속되어 있구나. 나도 작가구나. 라는 이런 감각이 되게 크게 왔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첫 책 나온 그 순간보다 더 실감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오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쓰잖아요. 다른 이제 약간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는 번역했을 경우 그게 느낌이 안 살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위험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쉽게 했을 때도 이야기 자체의 퀄리티는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내 글이 먹힐까? 이 궁금함. 그리고 먹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걸 계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서서히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게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항상 인간의 나쁜 점만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인간의 좋은 점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좋은 점이 담긴 인생박물관이라는 책을 이제 작정하고 써서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바람은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기존 제 책은 호불호가 좀 심해서 암 보다가 좀 마시는 분도 꽤 제가 몇 번 배웠었고 또 너무 무서워서 읽다가 힘들다고 하신 분도 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쯤 갖고 싶다는 이런 욕심으로 그 책을 냈습니다.

계속 시도 중인데 실패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기록이 글자 수 기준, 우리 한국어 글자 수 기준으로 2만 8천 자가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럼 장편 몇 자예요? 물어봤더니 18만 자라고? 그럼 아직 택도 없네? 그래서 아직 실패 중인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장편 쓰는 게 어려운데 다른 작가분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을 많이 잘 쓰세요? 그분은 아무리 짧게 쓰려고 해도 길게 써진대요. 사람마다 그게 좀 타고나나 보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단편잡이로 태어났고 그분은 장편잡이로 태어났고 오른손 쓰는 걸 연습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장편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노포의 아저씨들이 한 아버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짠다. 술에 취해 잘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최고의 한 줄을 완성하고자 애쓴다. 그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게 된다. 배에 나온 남자는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해도 감이 오기 시작한다.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할 게 많은지 알려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말해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그저 위로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고 싶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에서 배 나온 남자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드디어 깨닫는다.

짧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의 감정 이런 걸 조금 전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하거든요. 영화 속 드라마나 이런 장면 봤을 때 주인공이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또 와닿잖아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말로, 그러니까 작가의 지문으로 누구는 분노했다 하는 것보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캐릭터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약간 짧은 지면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고, 또 문장이나 이런 설명, 이 상황, 이 이야기에서 세계관 같은 걸 설명할 때 작가의 지문으로만 설명하면 되게 좀 지루해져요. 근데 이걸 약간 어느 정도는 캐릭터의 대사로 조금 넘겨주는 편이 좀 덜 지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이 있다면 캐릭터의 대사로 약간 넘겨줘라. 그리고 마지막 초단편 소설, 그리고 초단편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모든 소설에서는 전 반전 결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벌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아세요. 뒷내용 예상하십니다. 예상 못할 결말을 던지고 이 예상 못할 결말이 말이 되도록 앞으로 돌아가서 복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못한 결말을 맞이한 독자가 뭐야 하다가 아 그게 그래서 그거였던 거야? 약간의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이상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꿈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사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 마인드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고 또 좋은 운이나 사람들의 마음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이제 활용되어서 인생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고민할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 아마 앞으로도 적당히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꿈이나 목표를 상정한다기보단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0: sees someone who looks just like her older sister. Just then, a hand drags her out of the water.
1: Quintana?
0: Even up close, it is the same face.
1: 웃으면 안 되는데. 너도 알아? 이름이 뭐야?
2: 이수원.
1: 난 김재인인데.
0: However, she could not be her dead sister, 수련. Her name, her personality.
3: 뜨니까 안 춥지?
0: She's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1: 너 왜 아까 나보고 언니라 그랬어?
2: 닮아서.
1: 누구랑?
2: 내 친언니.
0: Swan cannot shake the feeling that their meeting did not take place by chance, and she takes Jane to her old house. Is she thinking perhaps that the mystery might be resolved once they go there? Just then, Kumo comes to find Swan.
4: Swan.
0: However, she falls apart, seeing a face exactly like that of her dead child.
2: 괜찮으세요?
0: Then,
2: 죽었지, 우리 수련이.
0: She slips into yet more anxiety.
2: 수련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수환이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0: However, unlike Kumok, who is increasingly tense,
1: 언니 사진 있어?
0: Swan grows more and more attached to Jane.
1: 하나도?
0: Yet, Swan's actions seem off-kilter as well. Like she did in her dream, Swan returns to her former home.
2: 대문을 줄게.
0: She meets a phantom-like shadow of her older sister.
1: 언니!
2: 수환아, 멀리 필요해.
1: 어? 언니!
0: Meanwhile,
2: 이수환!
0: Jane appears, and something more surprising happens.
2: 나 왜 쓰러졌어?
0: After she recovers from fainting, Jane's face becomes exactly the same as Swan's.
1: 이수환! 하나를 데려오라고 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0: A terrible destiny may play out once again. Just what is this family's secret? A beautiful, yet eerie, mysterious fantasy.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Now, let's meet with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movie got its start from thinking about the fear of the loss of a loved one.
5: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면 내가 어떻게 그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내가 상실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애도와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실을 채우려고 내가 닮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원본하고 복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좀 비틀어 보고 싶었고요. 내가 상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어떻게든 떠나보낸 사람과 나와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무너져버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0: Veteran actress Im Soo-jung made her debut as a producer and was deeply involved, starting from the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5: 작은 영화 혹은 좋은 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고요. 또 프로듀서로서 이 영화가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저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역 배우들이 현장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소희 누나 배우를 많이 챙겨주시면서 이 현장을 크게 품어서 가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0: Actress Park Soo-hee played little sister Swan with imaginative flair.
6: 아무것도 없는 곳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매우 막막하긴 했지만 수환이는 이런 감정일 거다라면서 감독님이랑 감정 얘기도 많이 했고요. 혼자서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0: 해보다 보니까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Yuna took on two roles, Su-ryeon and Jane.
0: 일부러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각 개인의 환경 그리고 인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거 외적인 거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상하게 수련이를 연기할 때면 이쪽 쌍꺼풀이 없어졌다가 또 제인이를 연기할 때면 또 쌍꺼풀이 다시 졌다가 뭐 이런 여정도 에피소드 있는 것 같습니다.
1: An original worldview, nuanced acting, and the discerning eye of producer Im Soo-jung,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K's story focuses on this character in The Second Child.
2: Jane, 너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
1: 금옥, a mother who has suffered shattering losses and remains fearful.
3: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수아니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1: After Jane appears, she deals with the worry that she might lose her youngest also while trying to confront her family's secrets. Actress Im Soo-jung portrays a multi-dimensional character conveying a whirlwind of emotions.
4: 금옥이라는 복잡한 인물이고 영화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 It was her first time playing a biological mother since her acting debut. And it's said she not only played the role convincingly, but also displayed maternal caring off-screen.
0: 미숙한 부분을 캐치하셔서 또 알려주시고 어쩔 때는 진짜 금옥 엄마같이 느껴져서 더 잘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Critics add, it's a chance to check out her character's devotion to family as well. A chilling and eerie mystery film.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su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Jeju's waters can be found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은 운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 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 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e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0: 하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아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암버잭스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2: 아,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돈치라고 부릅니다. 아,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들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 fin. Despite having the word dom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0: Iyun-chul 감독님하고 호박돔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지금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1: The scar-breast tusk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라인피쉬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2: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온피쉬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 라인피쉬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아,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Fall has arrived on Kangwado Island, home to rice paddies, fields, beaches, and mudflats. Villagers are busy harvesting their crops. Residents of Yotari begin fall by digging out sweet potatoes. When the sweet potato harvest is good, it means all other crops will turn out well that year.
1: 그렇죠. 고구마가 깨끗하네. 그러게요. 이러다가 이렇게 배들 고구마 이렇게 깎아서도 먹고. 밥맛이죠. 밥맛. 달고 맛있죠.
0: When sweet potatoes are all harvested, the harvest season begins in full swing.
2: 시작이 고구마예요. 그러면 가을이 오는 거죠. 네. 조금 있으면 좀 많이 캐면 수확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고구마 캐면 가을입니다. 네.
0: It's that time of year when the results of farmers' hard work are reaped. Autumn has also arrived in a wetland. As soon as the water recedes, preparation to go to the mudflat begins.
1: 여기는 콤바인이에요. 콤바인인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 개조해서 다니는 건데요. 여기 앞에 뻘이 너무나 빠져요. 빠져서 트랙터도 못 들어가고 콤바인밖에 못 들어가요 지금 길이 도로가.
3: 직접 만드신 거예요?
1: 네, 직접 만들었죠.
0: Han Bong-yi personally remodeled a combine into a vehicle that can run in a marsh. It's the best invention in Yotari that makes it easy to get around in a marsh. Who would have imagined that a combine for cutting rice plants can be so useful? Thanks to this ingenious idea, residents of Yotari can now access the mudflat easily without worrying about getting stuck in mud. Wetlands on Kangwado are so vast, it takes a while to reach the destination. This net is the marine pantry of Yotari residents. They can effortlessly hunt for marine creatures just by picking them up.
3: 널려 있어요?
4: 아니 돌 뒤집으면 이 소배가 있어요. 나도 이거 처음 잡아봤어요. 이거.
0: The marsh is full of blue crabs brought by the flowing tide.
1: 아이고, 아이고. 아유, 딱 소리가 나네. 아주
4: 아이고. 가만있어봐.
1: 아이고.
4: 아이고. 아이고.
0: To the crabs, the villagers are unwelcome guests. Let's see what's inside the net. This mudflat is home to various fish species. This year, there are many blue crabs in particular.
1: Oh, you don't 완전 단단하네.
4: 단단해.
1: 야, 아이 올해가 좀 꽃게가 좀 많이 잡히는 해예요. 나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잡혔는데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혀요.
0: Han Bong Yi and his wife built this fishing site by installing posts and nets. It's like a paycheck received on a regular basis.
2: 물에 양철 주셨고 큰 군대를 보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면 고기도 이러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저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This paycheck has never once disappointed the residents. This fall, they also received plenty of bonuses.
4: 와,
5: 장대. 보고가 지금 화났어요, 이게. 보고가 화났네.
4: 얘 봐.
5: 나 여기 처음 봤어, 이렇게 큰 거.
0: From mud skippers to mullets, the net is full of fish that are now in season.
2: 보면은 이거 큰 거 잡혀. 아유, 그러면 대박이죠. 뭐 이 정도면 대박이죠. 꽃게도 안 잡혔고, 고기 이 정도는 저기 맛있게.
1: No. 꽃게 좀 짜 먹읍시다 오늘. 만선이니까 꽃게 좀 짜 먹읍시다.
6: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팩으로 만들어지네요.
1: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건데요. 그냥 작업하고 뭐 할 때는 그래도 앉아서 쉬었다 갈 공간을 만든 거죠.
0: In no time, an outdoor eatery with tables and parasols is ready. Before returning home, they take a break to rest and try fresh seafood from the net.
1: 잘 고마워요, 아무지.
0: The scraps taste perfect when grilled.
7: 가을 아득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0: The highlight is steamed blue crabs.
5: 와, 맛있겠다.
0: And what are blue crabs without ramen?
5: 처음 먹어보는 라면이라니 그런 맛까지 없어요. 맛이 특이하다고. 꽃게랑 새우 들어갔어요.
0: You have to try it first.
5: 싱싱한 걸로 바로 하니까는 직접 잡아서 바로 하니까는 그 맛이 1등이에요.
0: It looks like the real reason they came here is these delicious noodles. They make them want to come to the mud flat again and again.
2: 꽃게 들어가니까요, 국물 너무 시원하고 이런 거는 여기서 바다에서나 맛을 볼 수 있는 거지 유수에 못 보았어.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우 진짜 최고네, 최고.
0: 네. 오. It's a reward for their hard work today.
2: 아, 됐네.
1: 지금 예, 이 맛에 개뻘 네. 나오죠. 자기 오늘 애썼으니 하나 먹어. 아.
5: 잘 먹겠습니다.
8: 네. 진짜 덕분에 좀 맛있게 먹죠. 웃어 먹고.
5: 너무 행복하죠.
9: 여기 여사님 땅이네요.
5: 그럼요.
0: This is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1: 잘 만나요. 여기 나오면 잡음이 없잖아요. 좋고 넓은 거 다 내 땅 같은데 여기 나오면 잡념도 없고 바빴던 것도 다 있는 시간이 바다 나오는 시간이에요.
8: 이게 다 내 땅인데 뭐. 아, 얼마
0: Fall has also arrived on Kyudongdo Island located close to North Korea. When fishermen on Kyudongdo get busy, it means shrimp have returned to the sea of Gangwa-do.
10: 이제 추젓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김장용이야 이제 그 스카우트 그래 해갖고.
0: Opossum shrimp can only be caught in autumn for 1 month. It's a race against time. They are caught with a net fixed with anchors. Finding the right time is what matters most. Seagulls are the first to know the right time. The nets are full of autumn shrimp. Fishing nets full of fresh shrimp are the best reward for Gyeongdo fishermen. Opossum shrimp caught in fall are smaller than those caught in summer, but their sweet flavor is beyond comparison.
11: 그 가을 새우젓은 약젓이라고 그러죠. 육젓도 육젓이 새우젓 중에 제일 상품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가을 추젓은 가을 추젓대로 또 단맛이 있고 맛있어요.
0: To fishermen, life is sweet when they have a big catch. Thanks to shrimp, these fishermen have experienced joy countless times.
12: 새우젓이 막 저렇게 한 100가구씩 들고 막 많이 들고 쌀알처럼 깨끗하게 들면 힘든 거 전혀 몰라요. 진짜 가을이 최고 좋아요.
0: To Gyeongdo fishermen, shrimp is a thankful source of income. A fish market is full of people looking to buy fresh shrimp.
13: 아, 그냥 먹어도 맛있다.
14: 엄청 맛있어.
15: 맛있어요?
13: 응.
16: 잠깐만.
17: 야, 5kg, 5kg 달라지?
18: 어. 엄청 다작지근하네.
17: 맛있어? 그래, 절이면 맛있는 거야.
16: 이거는 저기 생새우로 젓갈 안 하고 생새우로 그냥. 젓갈로 넣고 또 생소우로도 넣고 그러면은 달아요. 김치가 확실히 맛있어요. 자꾸 손이 가는 맛. 그냥도.
0: After catching shrimp, there is more work to be done.
11: 절일 수 있는 좋은 소금만 써요. 소금이 색깔을 보셔도 지금 소금이 너무 좋을 거예요.
0: Autumn shrimp must be salted while it's still fresh and alive to make it taste good.
11: 이렇게 바로 잡아서 새우의 물기가 살짝 있을 때 얼른 싱싱할 때 염장을 해줘야 소금도 잘 먹고 소금도 잘 녹고 새우도 깨지질 않고.
0: After 3 months of fermentation, salted shrimp becomes flavorful enough to be used in kimchi. To Gyeongdo fishermen, this is the result of 1 year of work.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입니다.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네.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가도 돼요?
2: 네.
0: 오.
1: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이런 뭐 더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네.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1: 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종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명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투플 등급 이제 양지.
0: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

0: 이름은
1: 황금보리소주.
0: 네. 근데 먼저 조금 또
2: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3: 아 불고기. 아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2: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0: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3: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2: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유, 진짜 소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4: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아. 거의 썰어 놓거든요.
2: 앞다리. 예,
3: 여기 보시면은
2: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등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3: 아, 예.
2: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사장님.

0: 계세요.
1: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1: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1: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0: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 특별하게? 네네. 스페셜하게. It's a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1: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0: 병안에?
1: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0: 아, 진짜?
1: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0: 8개.
1: 8개인데 8개? 이걸로 나란히 나란히
0: 네.
1: 나란히 나란히
0: 진짜 완벽하게
1: 예, 주입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0: 진짜 신기해요.
1: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0: 바로 이렇게 쭉
1: 이렇게 쭉
0: 이제 시작, 여행 시작. 예.
1: 한번 타보시겠어요?
0: 자, 오케이.
1: 네.
0: 이거 네 개.
1: 네 명씩.
0: 네 명씩.
1: 하시고, 또 네 개를 집어서.
0: 네 개. 자, 세 개. 그리고,
1: 네,
0: 세 개.
1: 한 개 더.
0: 하나. 오케이.
1: 그리고,
0: 자, 이제 이걸로
1: 나란히, 나란히.
0: 나란히, 나란히.
1: 나란히, 자, 나란히.
0: 오케이.
1: 네.
0: 자, 눌렀어요.
1: 수입.
0: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1: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0: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떠는 거.
1: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0: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1: 네.
0: 너무
1: 그리고
0: 너무
1: 이제
0: 신기해요.
1: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1: 네,
0: 포장하고
1: 박스
0: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1: 세계로,
0: 거예요.
1: 세계로.
0: 아, 예, 해외에서도?
1: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1: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조리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한국보리주와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1: 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Sajanim! She's gone.맛있어요.
1: 네.
0: 근데 우리 같이
1: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네. 확인해야
1: 네.
0: 되죠.
1: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1: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황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살짝 새콤한 맛이 저는 느껴질 수 있어서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보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이발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재성 씨.
1: 아, 예, 교수님.
0: 뭐 그렇게 사색에 잠겨 있어요?
1: 와, 서울 시내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가지고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0: 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 예전에 이제 그림 작품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저 사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래요. 그림이래요. 그런 사실적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0: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1: 어? 뭐죠?
0: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거기에 네노라는 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가 있거든요.
1: 제옥이랑
0: 파라. 네. 제옥시스가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파라시우스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림 대결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죠. 지나가는 새들이 포도 그림을 보자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쪼아 먹으려고 달려들었죠. 뭐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어요?
1: 게임 끝났지. 제옥시스가 이겼네요.
0: 네. 그래서 제옥시스가 당당하게 파라시우스한테 너 그림 보여달라. 그랬더니 파라시우스가 저기 있다. 커튼을 거두려고 하는 순간 아차차.
1: 왜요?
0: 속았다.
1: 왜 속았지?
0: 파라시우스는 커튼을 그렸던 거예요.
1: 대박 사건.
0: 이제 후대에 이제 파라시우스의 커튼과 제옥시스의 포도를 조합해가지고 같이 패러디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홍제천에서 우리 아트앤드 시티랑 어울릴 만한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0: 오늘의 테마는 홍제천을 따라 쭉 이어집니다.
1: 아, 홍제천을 따라서요?
0: 네.

0: 되게 아기자기하다.
1: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요? 어.
0: 여기 꽃 피면 더 예쁘겠다.
1: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살짝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카페이기도 한데 네. 갤러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저희 아트앤드 시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0: 짠!
1: 이게 뭐죠?
0: 여기 김건우 작가의 개인전을 하는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 작가들을 네. 위해서 무료로 전시를 해주신대요.
1: 야,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0: 그러면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감상하고 네, 뭐 일석이조네요.
1: 일석이조는 아니, 일석 한 3조 되겠는데 여기 밖에 홍제천을 걷다가 자연경관을 보다가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작품도 보면서 너무 괜찮은데?

0: 피카소든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페르난도 보테로들이 그림 속에 페르소나를 만들어
1: 놓을까요?
2: 근데 저거는 제가 많이 본 그림인데? 저거 뭐지? 저는 이거 옛날에 만화로 봤거든요. 그 플란다스에게 거기 여주인공
0: 그런 것 같네요.
2: 아로아?
0: 예.
2: 맞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개가 있어야 되는데?
0: 파트라시도 있겠죠.
2: 개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근데 약간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아, 그쵸. 그림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품은.
0: 그렇죠. 작가님이 파트라슈를 그렇게 느꼈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2: 아, 그럼 이게 또 작가님 어떻게 보면은 그 김고루 작가님의 페르소나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0: 글쎄, 요게 페르소나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네로 같은데. 이제 네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는 루벤스 그림을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죽었잖아요.
2: 죽어요?
0: 네, 슬프게 죽어요. 그래서
2: 아, 그래요?
0: 예,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펑펑.
2: 저는 그것까지 못 봤어요.
0: 작가님이 화가다 보니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싶은 것, 그거를 투영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추측이에요.
2: 아, 그렇죠. 추측인 거죠.
0: 네, 네, 그렇죠. 네.
2: 작품을 쓱 보니까 네. 약간 저는 이게 어른이 그린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0: 정말 아이처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카소가 아이처럼 그리는데 자기가 80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네. 정말 피카소도 모든 사조와 그림들 다 답습을 하고도 결국은 피카소조차도 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2: 아...
0: 이 그림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여기는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시는 거 보면 봐도 그냥 상인분들이시고 주민분들이시지 여기 예술 작품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반전이 있어요. 내려가 보면 달라진 세상을 구경하실 거예요.
0: 아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그냥 건물 아닌가요?
1: 여기 이 건물이 1970년대에 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대치동에 있는 고급 그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2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3층서부터 5층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
0: 이게 뭐야 이게?

0: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죠?
1: 네, 원래는 이곳이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2019년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개조를 했어요. 이곳이 병자호란 때 환양한 여인들이 이곳에 와서 몸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 하면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작품들도 만들고, 그래서 역사와 예술이 화합하는 공간이래요.
0: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이렇게.
1: 이게 홍제의 마니차라고, 네. 티벳의 마니차를 본따서 만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1: 티벳에서는 이제 불교 경전을 원통에 새겨가지고 소원을 빌었잖아요.
0: 네. 글 보니까 이제 막, 네. 막 시민들의 글도 막 적혀 있어요. 왔다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좋은 일만 있길. 과연 어떤 뜻이 담겼는지 오늘 또 작가님이 여기 오신

0: 이 홍제위원회 총 디렉팅을 하셨던
1: 네, 맞죠? 맞습니다.
0: 장석준 작가님이십니다.
1: 네.
0: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는 그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작업을 창작하는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 홍제위원 같은 공공예술의 기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0: 여기가 그러면 어떤 공간이죠? 홍제위원이라는 공간은?
1: 홍제위원이라는 공간은 유진 맨션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줌으로써 단절됐던 약 5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단절됐던 것은 홍제동 홍문동이라는 이제 그 지역을 분리하는 단절도 있었지만 이 홍제천을 네, 가로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공간이 무언가를 연결해내는 하나를 이어내는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어냄이 사람들이 단절됐던 어떤 정서적인 면까지 이어가는 어떤 마음의 통로 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일상적인 산책이라는 경험 안에서 이 공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진상가 지하를 이루고 있는 이 필로티의 지하 공간을 그 산책로라는 통로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사람들에게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그 산책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로 이 공간을 변화시켜보는 시작으로 저희 그 홍제위원 그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살짝 걸어봤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1: 저랑 직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홍제동이라는 곳에서 5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자기 사는 이 건물에서 새로운 작품, 그런 예술을 만날 수도 있을지는 몰랐다라는 얘기로 그 감사함을 전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들은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게 가깝지 않고 갤러리가 그렇게 가깝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뿌듯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공간에서 느꼈으면 했었던 되게 중요한 지점이 나만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좀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면이 좀 잘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2: 밖에 건물은 굉장히 허름하고 과거의 건물이잖아요.
1: 네.
2: 근데 이 안은 굉장히 미래적이란 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명이라는 글자를 봤는데 어둠과 빛,
1: 네,
2: 그리고 일과 월은 양과 음, 이렇게 상반된 개념들이 네,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서로 되게 이질적인 우리가 반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이에 대한 그 가치와 개념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 그리고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렇게 멀리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여서 현재라는 그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투영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작업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0: 저는 아까 뒤에 저 터널 같이 보이는 네, 저 작품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1: 어떤 점?
0: 저는 약간 제 해석을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네. 네.
0: 약간 해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거 보면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위에를 이렇게 디귿으로 만들어 놨어요.
1: 네.
0: 밑에가 디귿이 되면서 하나의 네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0: 우리가 위에를 만들고
1: 네,
0: 밑에 자연이
1: 네,
0: 만들어져서
1: 네,
0: 결국엔 하나로 됐다.
1: 네.

0: 그렇게
1: 좋은 해석인데요. 명이라는 작업 안에서도 홍제천에 비춰지잖아요. 네. 이 천은 사실 언제부터 흘렀을지 모를 고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인데 그것이 저희 현실에 있는 것을 다시 비춰주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고대의 시간을 담아서.
0: 그러면 이렇게 멋진 공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계획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 이렇게 좀 더 도시 생태계에서 확장돼서요. 도시와 그리고 이 자연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이제 도시의 녹지 공간.
0: 녹지 공간.
1: 네, 녹지 공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대안과 그런 환경의식 그리고 예술의 어떤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좀 해석해 보려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만의 독특한 시각이 일상적인 공간을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참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0: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공장 노동자였는데 퇴근 후에 뭐 딱히 뭔가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재밌는 걸 많이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인터넷 공포 게시판에서 재밌는 놀이를 하나 합니다. 릴레이 소설이라고 이름만 봐도 약간 감이 오시잖아요. 댓글창에서 여름에 릴레이로 쓰는 거. 근데 릴레이 소설의 단점이 저는 나름 재밌게 넘겨줬는데 뒷사람이 재미가 없을 때 답답함. 그래서 뒷내용까지 다 쓰자는 욕망이 들어서 우연히 있다 글을 썼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 좋아서 일상에서 없었던 경험, 약간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그 느낌을 처음 느껴서 댓글 중독이 되었고 열심히 매일같이 글을 써서 1년 반 만에 300편을 쓴 겁니다.

그렇게 300편을 썼더니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작가가 되어 있더라. 네, 온라인에 글을 쓰다가 갑자기 이제 작가로 데뷔한 그분들이 끌어올려 주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작가라는 그런 자의식 이게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책이 해외로 번역 출판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출판계에 소속되어 있구나. 나도 작가구나. 라는 이런 감각이 되게 크게 왔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첫 책 나온 그 순간보다 더 실감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오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쉽게 쓰잖아요. 다른 이제 약간 어려운 문장 같은 경우는 번역했을 경우는 그게 느낌이 안 살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위험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쉽게 하실 수 있고 쉽게 했을 때도 이야기 자체의 퀄리티는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내 글이 먹힐까? 이 궁금함 그리고 먹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걸 계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봅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게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드리자. 항상 인간의 나쁜 점만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인간의 좋은 점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좋은 점이 담긴 인생박물관이라는 책을 이제 작정하고 써서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바람은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기존 제 책은 호불호가 좀 심해서 안 보다가 좀 마시는 분도 꽤 제가 몇 번 배웠었고 또 너무 무서워서 읽다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꽤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쯤 갖고 싶다는 이런 욕심으로 그 책을 냈습니다.

계속 시도 중인데 실패 중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기록이 글자 수 기준, 우리 한국어 글자 수 기준으로 2만 8천 자가 제 최고 기록이에요. 그럼 장편 몇 자예요? 물어봤더니 18만 자라고? 그럼 아직 택도 없네? 그래서 아직 실패 중인데 이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장편 쓰는 게 어려운데 다른 작가분들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을 많이 잘 쓰세요? 그분은 아무리 짧게 쓰려고 해도 길게 써진대요. 사람마다 그게 좀 타고나나 보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나는 단편잡이로 태어났고 그분은 장편잡이로 태어났고 오른손 쓰는 걸 연습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장편을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양손잡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노포의 아저씨들이 한 아버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짠다. 술에 취해 잘 안 돌아가는 머리지만 최고의 한 줄을 완성하고자 애쓴다. 그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게 된다. 배에 나온 남자는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해도 감이 오기 시작한다. 아버지들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할 게 많은지 알려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말해주고 싶다. 한 아버지는 그저 위로하고 싶다. 한 아버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고 싶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에서 배 나온 남자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지 드디어 깨닫는다.

이제 짧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의 감정 이런 걸 조금 전달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지면이 부족하거든요. 영화 속 드라마나 이런 장면 봤을 때 주인공이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또 와닿잖아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말로, 그러니까 작가의 지문으로 누구는 분노했다 하는 것보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캐릭터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좀 더 약간 짧은 지면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고, 또 문장이나 이런 설명, 이 상황, 이 이야기에서 세계관 같은 걸 설명할 때 작가의 지문으로만 설명하면 되게 좀 지루해져요. 근데 이걸 약간 어느 정도는 캐릭터의 대사로 조금 넘겨주는 편이 좀 덜 지루하게, 내가 하고 싶은 설명이 있다면 캐릭터의 대사로 약간 넘겨줘라. 그리고 마지막 초단편 소설, 그리고 초단편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모든 소설에서는 전 반전 결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벌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아세요. 뒷내용 예상하십니다. 예상 못할 결말을 던지고 이 예상 못할 결말이 말이 되도록 앞으로 돌아가서 복선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못한 결말을 맞이한 독자가 뭐야 하다가 아 그게 그래서 그거였던 거야? 약간의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이상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평생 꿈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사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자 이 마인드로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고 또 좋은 운이나 사람들의 마음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이제 활용되어서 인생이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했기 때문에 아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고민할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살면은 아마 앞으로도 적당히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꿈이나 목표를 상정한다기보단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0: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닝은 로드 경기랑은 조금 달라요. 자연 속을 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0km, 뭐 50km, 100km도 있고 길게는 100마일까지 산 속을 달리다 보니까 평지보다 심박수 높게 올라가고 좀 근육의 부하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1: 프로틴 builds muscle and keeps the lungs in shape to help us breathe. It's also vital for athletes, which is why mountain runner Jisup Kim made a dietary choice.
0: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어요. 이런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했으니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고 지속이 돼야 당연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컨디션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채식이었고요. vegan 빵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버터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함께 곁들여 먹는 간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계란과 흰살 생강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고 있고요. 적색유근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1: Then he faced an unexpected setback.
0: 네.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고 난 뒤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컨디션 저하와 어지러움증, 빈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이제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채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 So he had to make changes to his diet. He now takes two vitamin supplements that are vitamin B12 and iron. He supplements his diet with two elements, iron from iron tablet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Our bodies have small amounts of iron and cobalt. So why does he need these two elements even in tiny dosages? Let's find out what these two elements do. If you look at the molecular structure of iron, which is found in red blood cell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they are connected to carbohydrates. The iron helps our respiratory system, while cobalt is vital for our body's metabolism. To be alive and healthy, we need metallic elements.
2: Right side of the stage, you can leave your luggages on the right side of the stage.
1: These runners are here for a mountain race.
3: I am a little bit nervous.
4: 我平时有运动习惯，然后也觉得这次因为济州的赛事是在汉拿山附近嘛，然后觉得应该是一个很有趣的赛道。
0: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하는 게 맞고 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Kim is the overwhelming favorite to win the race.
0: 목표요. 세계 무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거겠죠? 네.
1: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eir phones to capture memories. Phones have almost become an extension of our bodies. Let's take a deep dive into its inner components. What elements are found inside a phone?

0: We are on our way to visit a veteran who settled in the United States, but who always longed for his homeland, Korea. His home is located in Springfield, Virginia, just outside the capital, Washington, D.C.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여기서 다시 뵙게 되네요.
1: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2: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저 보시는 요 사진은 여기 정확히 8240 제3대대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아버님이 3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장 하실 때 참모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닌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7남 1녀 중에 둘째십니다. 둘째신데 이제 그 위에 이제 큰아버지가 계셨고 밑에 이제 남동생들하고 이제 여동생, 저한테는 이제 삼촌 및 고모들인데요. 그 중에 다섯째 작은 아버지까지가 같은 부대 또는 인접부대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1: In particular, the late Yi Yongyi, who served as commander of the 3rd Battalion of the 1st Wolfpack Unit, left behind a wealth of valuable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of activities, combat logs, and operational maps detailing infiltration routes into enemy territory.
0: 요거는 제가 참고로 화일을 하나 그 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일자별 그 전투 상황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작전 나가서 뭐 노획을 뭘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체크는 안 되고 네. 아마 그런 전사 내용에 노획품을 하고 뭐 이렇게 획득해 왔다 하는 걸 아마 전시해 놓고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거는.
1: In fact, the members of the 8240th unit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cluding the capture of a large number of enemy weapons and equipment. Although they achieved military successes by carrying out various missions to disrupt the enemy's rear and disperse North Korean forces, they also suffered the immense pain of losing over 5,000 guerrilla fighters in the process. 평창 강원도 province. In these mountains lies the story of another forgotten volunteer soldier from the Korean War.
2: 저는 그 8240 부대 D15, 덩키 15에서 싸우셨던 이용섭 씨의 아들 이창선입니다.
3: 아버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2: 199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지난 5월 30일 작고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제 아들하고 LA에서 UCLA에서 제 아들이 ROTC 인간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도 한 20여 년간 한국군에서 복무했고 저희 아버님은 그 참 실제 한국 전쟁에서 그 오래 전투를 직접 하셨고.
1: The late Lee Yong-seop was a native of Cheongju, Pyeonganbuk-do province, who served in the 8240th Donkey Unit.
2: 오늘날 이제 그 계속 수색 정찰 임무를 맡았는데 그 계속 그 미군 조종사들이 계속 희생되니까 조종사를 구출해 와야 된다. 그런 임무를 맡고 이제 쭉 섬 작은 섬들을 이렇게 무인도부터 뭐 이런 섬들을 이렇게 수색하고 다니는 게 52년 봄이었어요. 눈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스펙서 넘으로 이렇게 조그만 연기가 올라가더래요. 저기 분명히 빈섬인데 중공군도 이따가 철수했고 빈섬인데 뭐가 있는가 보다. 상륙해보자. 느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보니까 소문을 떠서 MAYDAY라고 써있어요. 메이데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이상하다 해서 밤에 지켰어. 밤에 누가 분명히 여기 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밤까지 지나다 밤에 이제 사면으로 습격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갑자기 굉장히 긴 키에 노란 머리를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더래요. 이거 우리가 러스케 잡았다. 그래서 러시아 놈이 여기 들어와서 그래, 러스케 잡았으니까 당장 연락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미군 대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이었죠.
1: This rescue operation carried out on Daehwado Island in the West Sea off Cheolsan, Pyeonganbuk-do Province was featured in the renowned American news magazine Life. As the title The Robinson Crusoe of Shinzdo suggests, in May 1952, U.S. Air Force Colonel Albert Shins crashed with his aircraft during combat in North Korea and survived for a full 37 days on Daehwado Island, which was uninhabited at the time. The South Koreans mentioned in the article who rescued him were none other than the members of the 8240th's Donkey Unit, led by the heroic Lee Yong-seop.
2: 네, 이 편지는 1964년 7월 그 저희 아버님께서 구출하신 신츠 장군으로부터 받은 편지, 감사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이제 그 당시 1952년 6월 7일 날 덩키팀에 의해서 구출됐던 그 감회가 적혀 있고요.
1: Colonel Shin's return to his homeland. But Lee Yong-sup, the man who saved him, was never able to return home.
2: 네, 고향에 가고 싶다 하셨어요. 국민 면제 모셨다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고향인 강원북도 정주군 대전면에 거기에 모실 생각이에요.
1: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Korean War Irregular Forces Compensation Support Team are at the airport to greet someone. Monica has returned to Korea for the first time in 6 months. Whenever there are events related to the 8240th unit, she travels long distances to attend. She's on this trip with her father, the late Choi Kyung-jin.
4: 네, 한국에 온 이유는 제 아버지 최경진 그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아버지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 남편하고 같이 왔고요. 또 그동안에 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역사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려고요.
5: 페이미?
4: They don't pay you.
1: Monica is dedicated to researching the 8240th unit. Traveling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o hold seminars.
4: Yeah.
1: Sh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view the 8240th artifacts held by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person.
6: 조신호, 네, 말씀 울팩 2부대 간부명.
4: 울팩 2. Okay. 네. And it's the...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울팩 2부대에는 이런 자료들이 많은데
4: 다른 부대는 그
6: 거의 없어요.
1: They had no service numbers or ranks and their activities were kept top secret. Due to the nature of irregular forces, official records and materials are rare. But fortunately, a variety of materials remain from the 2nd Wolfpack unit.
4: 출시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6: 네, 맞습니다.
1: Monica looks up her father's name in the military registry.
6: RP대장 양석호라는 분이 이때 입대를 하셨고.
4: 아, 오케이.
6: 이분 나이는 28세.
4: 아, 이게 나이예요.
6: 네,
4: 아.
6: 학력은 중졸.
4: 아.
6: 지금으로 okay. 따지면 고등학교.
4: 그렇죠, 그렇죠. 와우. 그래서 제 아버지가 네. 덩키 6에 계시다가 나중에 월팩으로 가셨는데
6: 네.
4: 어느 월팩으로 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적어도 대학교 다니다가
6: 네.
4: 전쟁을 하셨기에 혹시 여기 계실까 지금 보는데 여기 최 씨는 없네요.
6: 최 씨가 별로 없는
4: 그쵸?
6: 것 같아요.
4: 최 씨가 별로 없죠.
6: 네.
4: 근데 파리사공에 대한 기록이 정말 요거밖에 없다니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네.
6: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없어진 걸로 그렇게 네. 생각해요.
4: 네, 네. 네. 그 참전 용사들께서 또 그 행정가에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기록을 남았다는 게 그 기록 하신 거를 제가 직접 만졌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그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 아버지 최경진 이름을 찾았는데 그분 성함이 여기 이번에는 안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이 섭섭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섭섭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기록이 있으니 또 그분들의 업적을 더 살려야 된다고 그런 사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1: She came to Gyeongdo to ease her disappointment.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네. 반갑습니다.
7: 네. 언제 오셨어요?
4: 네, 어저께 왔어요.
7: 네.
1: These are the people she met at the annual memorial service for the guerrilla fighters held in Gyeodong-do.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 충성.
4: 충성.
5: 충성.
3: 와, 오셨네.
4: 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4: 네.
1: This gathering spot for displaced residents is also the office of the Veterans Association, where the veterans of the 8240th Unit's Urji Tiger Brigade gather.
5: 여기서 지금 이 장소가
4: 네.
5: 나 5년은 젊어졌어.
4: 5년 더 젊어지셨어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어?
4: 성함.
5: 김.
4: 김.
5: 맑을 청자. 30년의 푸를 청.
3: 청산.
5: 밀산.
3: 김청산.
4: 네. 어머님은요?
7: 네. 민옥순이요.
4: 어, 이름 좀 멋있네요.
7: 민옥순. 황해도 연하루.
4: 연하루?
7: 연안우 지루지
5: 미산리
7: 미산리
5: 미산이야 미산리
7: 미산리
4: 미산리 생년월일은요?
7: 34년생이요.
4: 어 젊으시네요. 네 아버님은요?
8: 최복렬.
4: 네?
8: 최.
4: 최 씨예요? 어느 최 씨예요?
8: 해주.
4: 해주 최 씨예요? 어 저도 최 씨인데. 저는 강릉 최 씨예요.
8: 아,
4: 네 최.
1: Today, she plans to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veterans and the experiences of the 8240th soldiers who, like her father, roamed the battlefields.
4: Field inside.
9: 오공군이 항 저 6.25 전쟁에 참가해서 조종사들이 많이 함포에 맞아서 북한 지역에 떨어졌어요.
4: 네.
9: 여기서 작전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 땅이니까는 어느 논두렁 누구네한테 떨어진 것까지 다
4: 알죠. 그렇죠.
9: 예. 그 동네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작전을 펴니까는 좀 좋아요.
4: 네.
9: 그렇게 해서 그 조종사 구출 사업이니 또 극동사령부에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오폭을 많이 해서 그냥 민간인 폭구고 보니까는 8240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는 정확한 폭격을 하는 거야.
4: 네.
9: 전부 고향이 거기니까는 예, 어디 어디 몇 지점에 갔다가 그냥 인민군이 주둔한다. 오늘 저녁에 야간 열차로 다 군량미가 간다. 뭐
4: 네.
9: 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습작전 들어가고.
4: 그렇죠.
9: 와서 공군에서 폭격을 해주고.
4: 그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8: 네.
4: 네? 훈련을
9: 훈련 받아 낙하산
4: 낙하산 훈련 받으셨어요?
8: 아, 네네 공수
4: 히디르 이곳에 이곳에
8: 공수 훈련을 1952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120명 TO가 120명이에요. 120명 중에서 16명이 평양에서 낙하했습니다. 16명이
4: 16명이요.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8: 돌아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4: 네.
8: 그 사람들 탐광으로 나갔대요.
1: The one might expect these memories to have dulled or faded over more than 70 years. Vivid testimonies poured out as if it all happened only yesterday. Every single word is living history. We must record and remember these stories before it's too late. The guerrilla fighters, who were teenagers at the time, have now become veterans in their 90s. And since it is uncertain how much time they have left, this meeting is immeasurably precious and invaluable to Monica.
4: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제 아버지랑 같이 전쟁을 겪었고 같은 또 그 미국 사람들한테 그 훈련 받고 다시 작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이북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또 이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아직도 살아계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예, 오늘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0: 반갑습니다. 대큰상입니다.
1: 아임 라이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밴드 데카당이라는 밴드이고요. 와, 뒤에도 첫 곡으로 이번 Rage Beat 앨범의 1번 곡과 2번 곡인 알페온 2374와 올가미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저희 첫 라이브죠, 올가미는, 그죠?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올가미의 라이브를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다가 소리를 보태도 될까? 헤드폰까지 꼈는데 뭔가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얹으면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은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한번 좋으면 좋다, 별로면 별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끝까지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역시나 저희 앨범에 수록된, 이것도 신곡이라 후 Ready? 뱅크시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들 곡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헤드폰을 해야 되겠다.

0: Thank you.
1: Blink 씨라는 노래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2: 거짓말.
1: 거짓말. 아. 거짓말.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명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대답 크게 해 주셔도 돼요. 저희 세컨 베이스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스티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저희 달려볼 테니까 걷자 걸으면 돼 걸으면 나 질 거야. 산책이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또 하고 싶네.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강호동 선배님께서 지금 우리는 9시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고그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들려드릴 건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인사 한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그죠? 드럼 이현석부터 한번 오늘 소감과 공연 어땠는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매 공연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순식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도 즐거웠고, 이렇게 또 헤드셋 쓰고 계신 거 보니까 또 되게 좀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제 코러스가 적나라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표영진.
2: 매 공연을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원형의 형태에서 했던 적은 처음인데, 오늘이 그래서 뭔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 맞추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생겨가지고 뭔가 너무 기분이 좀 좋은데 살짝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여튼 네, 즐겁습니다.
3: 아,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아임라이브 와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0: 8월 8일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8월 8일에 그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임라이브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여기도 달려서 여기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최대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밴드 될 테니까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당이었습니다.

기회가 쉬우쉬우 부재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우리 도련님 같은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라니까. 미친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달탄 말이냐? 그렇지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그 골 산 지형대로 태어나는 법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줄 테니 너 한번 들어. 와!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 산세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마다 산의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성품도 다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악도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요. 이것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토리에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경토리, 또 서도 지역의 수심가토리, 동부 지방의 메나리토리, 그리고 남도,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육자배기 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토리 음악을 통해 우리 음악의 지역별 특징을 느껴보는 것도 우리 음악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심가 토리의 서도 민요, 그리고 메나리 토리의 동부 민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서도미녀와 동부미녀 감상해 보셨습니다. 동부미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그러니까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노래고요. 이 지역 특유의 메나리 토리를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을 통해서 느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음악의 지역적 특징인 다양한 토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토리는 이 방언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말이 다르듯이 음악에도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 경기 지역과 남도 지방의 음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기민요 이별가 그리고 남도의 대표적인 소리인 판소리를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죠.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입니다.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네. 이거 다 나누어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가도 돼요?
1: 네.
0: 오.
1: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그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뒤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1: 네.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0: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0: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 걸로.
0: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 아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타르타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 소주라고 해서
0: 황금 보리소 네. 보리 소주.
1: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 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1: 황금 보리 소주.
0: 황금 보리 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쓸 수 있을까요?
1: 네, 여기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3: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3: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소중한 거예요.
3: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3: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네,
3: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둔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3: 아, 예.
0: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 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2: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It's a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점이에요.
2: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2: 8개.
0: 8개인데 이걸로 나란히
2: 네.
0: 나란히
2: 진짜 완벽하게
0: 예, 주위

0: 스태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1: 배터리, 자동으로.
0: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네. 너무
1: 그리고 너무 이제 신기해요.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0: 박스 안에 네. 포장하고 박스 그 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전국 보내는 세계로, 거예요.
1: 세계로, 세계로.
0: 아, 예, 해외에서도?
1: 네, 그럼요.
0: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1: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00%로 내린 소주예요.
0: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굉장히 너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0: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어, 너무 입안에 진짜 조리해 주는 거예요.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1: 저희 한국물이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0: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1: 네.
0: 이거 고기 날로, 그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오. 그거 맞을 거예요.
1: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1: 궁합이에요.
0: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해요. 아, 있을 거예요, 여기?
1: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우리 가, 네, 우리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Oh my God,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and I marinate with ganjang and wangeum bori soju. Second one is shallot. Look at this beautiful color. Oh yes, this is shallot. And I marinate it with vinegar and the soju, the wangeum bori soju. So let's start with the pe. I will do medium small dice. Pe, done. Now, catnip.

0: So now, sesame seeds, sesame oil, and then black pepper. Oh my God, so beautiful. Let's go and try.
1: Sajanim!
0: She's gone.맛있어요.
2: 네.
0: 근데 우리 같이
2: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네. 확인해야
2: 네.
0: 되죠.
2: 네.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2: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살짝이요. 새콤한 맛이 그 저는 느껴질 수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우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이발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e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The Second Child is Kay Story's movie today. It's a mystery fantasy about family secrets and a strange tale about a shadow. The film premier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received favorable reviews. Director Yoon Jung directed, incorporating a unique worldview. Child actresses Park Soo-hee and Yuna skillfully played mysterious sisters. Insiders note that Im So-jung poured her heart into the project by participating as a producer in addition to starring in it.
1: Suhani가 수연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왔어요.
2: 이 그림자가 너희처럼 살고 싶다고 몸 하나를 달라고 하는
1: 수연이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죽을 거야.
3: 김재희!
1: 그림자야, 그림자. 몸 하나를 줄게.
0: Let's watch the movie, The Second Child.
2: 그림자는 말했어.
0: Sisters Suryeon and Suwon are very close.
2: 너희는 몸이 두 개니까 하나를 줘.
0: Suwon loves when her older sister reads to her.
2: 몸을 안 주면 너희가 다시 못 만나게 하나를 땅 아래로 영원히 데려갈 거야.
0: Even when the story is a bit scary. One night.
2: 대문을 줄게.
0: Suwon is awakened by a strange noise.
2: 이제 끝이지.
0: And her older sister's voice draws her to the rooftop. For some reason, Suryeon is precautiously standing on the roof's edge. Though she tries to hang on, she loses her grip. Suryeon is sucked in to the world of the shadow in the story.
2: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날 거야.
0: These are Suryeon's last words. In the morning, Mom Kumok discovers the two children. Suryeon is already dead and Suwon is unconscious. 3 years pass. Kumok awakens from a nightmare. Suwon has miraculously regained consciousness.
4: 집에 가면 언니 볼 수 있는 거지.
0: The painful truth awaits.
1: 수환이가 잠들었을 때 언니는 더 깊은 잠에 들었어. 언니는 이제 여기 없어.
0: She has come back to a world without her older sister. And the family has moved away from the house full of memories. One day, Suwon sees a familiar silhouette and follows. There, she sees someone who looks just like her older sister. Just then, a hand drags her out of the water.
2: 괜찮아?
0: Even up close, it is the same face.
2: 웃으면 안 되는데. 너도 알아? 이름이 뭐야?
4: 이수원.
2: 난 김재인인데.
0: However, she could not be her dead sister, Suryeon. Her name, her personality.
2: 뜨니까 안 춥지?
0: She's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2: 너 왜 아까 나보고 언니라 그랬어?
4: 닮아서.
2: 누구랑?
4: 내 친언니.
0: Suwon cannot shake the feeling that their meeting did not take place by chance, and she takes Jane to her old house. Is she thinking perhaps that the mystery might be resolved once they go there? Just then, Kumo comes to find Suwon.
5: Suwon.
0: However, she falls apart, seeing a face exactly like that of her dead child.
4: 괜찮으세요?
0: Then,
1: 죽었지, 우리 수련이.
0: She slips into yet more anxiety.
1: 수련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애가 무서워요. 수환이를 데리고 갈 것 같아요.
0: However, unlike Kumok, who is increasingly tense,
2: 언니 사진 있어?
0: Suwon grows more and more attached to Jane.
2: 하나도?
0: Yet, Suwon's actions seem off-kilter as well. Like she did in her dream, Suwon returns to her former home.
2: 몸을 줄게.
0: She meets a phantom-like shadow of her older sister.
2: 언니!
4: 수아나 멀리 필요해.
2: 뭐? 언니!
0: Meanwhile...
2: 이 수아!
0: Jane appears, and something more surprising happens.
2: 나 왜 쓰러졌어?
0: After she recovers from fainting, Jane's face becomes exactly the same as Swan's.
2: 이수아! 몸 하나를 태어나고 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0: A terrible destiny may play out once again. Just what is this family secret? A beautiful, yet eerie, mysterious fantasy.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Now, let's meet with the directors and actors. The movie got its start from thinking about the fear of the loss of a loved one.
3: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면 내가 어떻게 그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내가 상실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애도와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실을 채우려고 내가 닮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원본하고 복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좀 비틀어 보고 싶었고요. 내가 상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떠나보낸 사람과 나와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무너져버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0: Veteran actress Im Soo-jung made her debut as a producer and was deeply involved starting from the planning stages of the project.
3: 작은 영화 혹은 좋은 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거에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세상에 나오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고요. 또 프로듀서로서 이 영화가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저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역 배우들이 현장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소위 유나 배우를 많이 챙겨주시면서 이 현장을 크게 품어서 가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0: Actress Park Soo-hee played little sister Swan with imaginative flair.
4: 아무것도 없는 곳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매우 막막하긴 했지만 수환이는 이런 감정일 거다라면서 감독님이랑 감정 얘기도 많이 했고요. 혼자서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여러 번 그래도 해보다 보니까 더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Yuna took on two roles, Soo-ryeon and Jane.
4: 일부러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각 개인의 환경 그리고 인생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거 외적인 거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상하게 수련이를 연기할 때면 이쪽 쌍꺼풀이 없어졌다가 또 제인이를 연기할 때면 또 쌍꺼풀이 다시 졌다가 뭐 이런 여정도 에피소드 있는 것 같습니다.
0: An original worldview, nuanced acting, and the discerning eye of producer Im Soo-jung, it is the movie The Second Child. K-Story focuses on this character in The Second Child.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반갑습니다. 대카상입니다.
1: 아임 라이브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밴드 데카당이라는 밴드이고요. 와, 뒤에도 첫 곡으로 이번 레이즈 에이츠 앨범의 1번 곡과 2번 곡인 알페온 2374와 울가미라는 노래 들려드렸어요. 저희 첫 라이브죠, 울가미는, 그죠?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울가미의 라이브를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잘 들어주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다가 소리를 보태도 될까? 헤드폰까지 꼈는데 뭔가 내가 뭐라도 한마디를 얹으면은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싶은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한번 좋으면 좋다, 별로면 별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끝까지 즐겁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역시나 저희 앨범에 수록된, 이것도 신곡이라 후! Ready? 뱅크시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다들 곡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헤드폰 해야 되겠다.

0: Thank you.
1: Blink 씨라는 노래 이어서 들으셨고요. 이제 저희가 두 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2: 거짓말.
1: 거짓말. 아.
2: 거짓말.
1: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명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대답 크게 해주셔도 돼요. 저희 세컨 베이스 이민영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스티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저희 달려볼 테니까 걷자 걸으면 돼 걸으면 나 질 거야. 산책이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또 하고 싶네.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강호동 선배님께서 지금 우리는 9시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고그라는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들려드릴 건데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들 인사 한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그죠? 드럼 이현석부터 한번 오늘 소감과 공연 어땠는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매 공연이 그렇지만 이번에도 좀 순식간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도 즐거웠고 이렇게 또 헤드셋 쓰고 계신 거 보니까 또 되게 좀 처음 보는 광경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제 코러스가 적나라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기타 표영진.
2: 매 공연을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원형의 형태에서 했던 적은 처음인데 오늘이 그래서 뭔가 낯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눈 맞추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생겨가지고 뭔가 너무 기분이 좀 좋은데 살짝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여튼 네, 즐겁습니다.
3: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아임라이브 와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0: 8월 8일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8월 8일에 그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임라이브 이런 곳이었군요. 저희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여기도 달려서 여기도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최대한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밴드 될 테니까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당이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가 시오시오구제래라. 남편을 얻으려면은 우리 도련님 같은 서울 양반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라니까. 저 미친놈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달탄 말이냐? 그렇지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그 골 산 지형대로 태어나는 놈이니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일러줄 테니 너 한번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 산세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마다 산의 생김새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성품도 다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악도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요. 이것을 토리라고 부릅니다. 토리에는 서울과 경기 지방의 경토리, 또 서도 지역의 수심가토리, 동부 지방의 메나리토리, 그리고 남도,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육자배기 토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토리 음악을 통해 우리 음악의 지역별 특징을 느껴보는 것도 우리 음악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심가 토리의 서도 민요, 그리고 메나리 토리의 동부 민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서도민요와 동부민요 감상해 보셨습니다. 동부민요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그러니까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의 노래고요.

이 지역 특유의 메나리 토리를 한오백년과 강원도 아리랑을 통해서 느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음악의 지역적 특징인 다양한 토리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토리는 이 방언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말이 다르듯이 음악에도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 경기 지역과 남도 지방의 음악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기 민요 이별가 그리고 남도의 대표적인 소리인 판소리를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죠.

찬 잔이로구나. 순양 모치는 정신 없이 앉아있고 향단이는 하루 소리를 들을 양으로 대문 밖 그가 서 있다가 바로 소리 듣고 마나님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Physical AI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ecision control of autonomous robots that perceive their surroundings, make decisions, and move on their own. AI that receives inspiration from fashion data and takes down the boundaries of creation. Core neural engines that power 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I semiconductors built with domestic technology, and quantum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transcend the limits of conventional networks. We take a look at the technological strengths of Korea's AI industry in the age when everything is being redefined by AI. Recent data leaks at large platforms show that this is no longer someone else's problem. The moment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are leaked out, data becomes a key access for criminals. Korean cybersecurity experts are standing against this threat. Their secret weapon is speci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racing crimes behind complex networks.
3: 다크버트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집해 놓은 그 각종 범죄 관련, 해킹 관련, 사이버 위협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 학습한 AI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버트라는 친구는 한마디로 이제 범죄 수사 전문가 네, 이런 형태의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The dark web, where sensitive information is bought and sold, and where illegal videos and criminal content circulate while evading government surveillance. These people have trained AI to understand the unique language and context of the dark web.
4: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에 있는 많은 게시물들을 인덱싱이라는 걸 해놓습니다. 이 다크웹에 있는 데이터를 인덱시된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서 결과를 내주는.
2: A crime detection AI language model designed to analyze criminal data and linguistic patterns within the dark web. It does not simply search for keywords. Instead, it interprets context to detect signs of coordinated criminal activity and identifying rapidly shared and disappearing information to uncover real threats in advance. Korean AI is setting a new standard in cybersecurity. An AI ICT conference where domestic technologies leading the future ICT industry come together. Here you can witness the AX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moves beyond the digital world into reality. These eyeglass lenses contain advanced optical technology for next-generation augmented reality. In 2013, a global big tech company unveiled its smart glasses. But they quickly disappeared because of their bulky design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5: Google Glass가 2013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이렇게 인프레션을 줬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광학 기술들이 뒷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었는데 저희 기술은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글로벌 빅테크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A challenge that even global companies could not solve in the past. Korean companies have now found an answer. Traditional AR glasses were heavy and bulky because of a complex lens structure. However, this company's PinTilt technology implemented a micro-reflective structure within a thin lens, achieving a lightweight design while also securing a wide field of view. As important as visible technology is the security of invisible communication. Korean researchers have built an unbreakable communication network using the unique properties of quantum mechanics.
6: 양자통신 기술은 기존 통신 기술의 기능 위에 양자적인 효과를 더해서 기존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용의 목적은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기존 디지털 암호를 성능을 좀 더 보안성을 높여서 절대 깨지지 않는 구조로 암호화하는 것에 있고요. 두 번째 활용은 양자 컴퓨터 간 연결입니다.
2: The powerful computing capabilities of superconducting quantum computers expand possibilities into area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yet been able to reach. Korea is also securing its own technological sovereignty in the global quantum race. The world is competing fiercely for developing large language models not only to secure technology but also to dominate the global market. A domestically developed AI offering a distinctly Korean solution is setting a new standard for the domestic LLM ecosystem.
7: 2023년도에 처음 세상에 선보이게 됐는데 물론 선보이게 된 시점 이전에 연구 개발을 많이 했죠. 딥시크도 아마 연구 개발을 오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출시는 저희가 좀 더 빨리 했고요. 2023년도에 1차 버전의 루시아가 출시가 됐고 현재까지 루시아 3가 나온 상태입니다.
2: Through vast Korean language data, this domestic model captures the subtle nuanc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non-Koreans.
7: 저희가 국내에서 한 15년 정도 국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한국어 데이터를 정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델에 직접 반영을 해서 학습시킨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AI has reached the realm of creation itself. This technology unveiled recently by a global company goes beyond text generation. It can design advertising images, campaign visuals, and graphic art on its own, reshaping the boundaries of creative work. And Korean technologies are not falling behind. Domestically developed AI models tailored for industrial use are creating a distinct competitive edge. Using their expertise in game development, they have created specialized generative AI systems that understand the language of fashion professionals, transforming actual creative methods.
3: Ordinary image generation models are not the fashion industry's actual use of words or style, and acceptance of the fashion practices of fashion professionals in their familiar language.
2: Trained on professional terminology used by fashion designers and garment pattern data, this AI can produce precise drafts that can be utilized immediately. It acts as an intelligent assistant for marketers and designers. Behind this innovation lies stro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8: IITP의 R&D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연구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2: Behind the success of this innovation, there is a reliable partner.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which oversees AI and ICT research and development, does more than simply provide funding. It plays the role of a compass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9: AI는 단순과 생성과 추론을 넘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전환, AX 2.0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 의료, 법률과 같은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물류 등 산업에 이르기까지 버티컬 AI로 혁신이 확산되면서 모든 것의 경쟁력을 재정의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산성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게 할 것입니다.
2: In the AX era, there is a company that redefines the intelligence of robots. A robot guides people and accompanies them to their destination. If robots of the past were like trains that followed preset routes, today's robots are more like taxis that perceive their surroundings and make decisions.
10: 지금 옆에 보시는 로봇은요, 저희 마음 AI의 사옥을 안내해주고 로봇들을 시연하는 안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은 저희 로봇계로 그 사옥 내에서 이제 위험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장 내 순찰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경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Robots that detect and understand obstacles on their own. Physical AI technologies are expanding the operational range of robots. At the core of these intelligent robots is multimodal technology, which processes text, voice, and visual input simultaneously.
10: 네, 기존의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주행 같은 것만 가능을 했고요. 그다음 사람이 직접 이제 조정을 통해서 컨트롤러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이제 사람과 실제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말로 명령을 내리고 또 답변까지 들을 수 있게 했고요.
11: 앞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 로봇s are now evolving beyond simple automation into intelligent partners that can access real-world environments. How did this innovation in physical AI robotics begin?
12: 마음 AI는 AICC 전문 기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STT TTS,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 Guide robots that understand human speech, access spaces, and navigate autonomously. Security robots that detect danger and patrol environments.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AX era, domestic technology is connecting research achievements directly with real industrial settings, creating a new ripple effect. In the future, physical AI robots will evolve into advanced autonomous intelligence that can understand and learn from situations, expanding their areas of use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To make robots move, certain conditions are required. One of them is the road that carries vast amounts of data without interruption. In today's era, where AI and cloud computing form the foundation of indus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how quickly and safely data can be transmitted.
13: 이 장비는 IITTP 정부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테라BPS 프론톨 장비입니다. DU하고 RU 간에 여러 가지 연결 요소가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연결 요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2: The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work from anywhere using any device without worrying about connectivity. This company has evolved from a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firm into a network company spanning 5G specialized networks and low Earth orbit satellites. Massive flows of data must be supported by network infrastructure. To prepare for the coming AX era, vast amounts of information between base stations and devices must be transmitted without delay, and large-scale traffic from AI, cloud, and big data services must be handled reliably. After prov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U.S. and Japanese markets, the company is now extending its global reach. It's turning its eyes to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where investment in digital infrastructure is robust. Korean network technology is helping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Korean infrastructure.
14: 미국과 일본이 저희의 압도적인 1순위 타겟입니다. 다행히 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개척해야 할 영역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 다음 타겟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지역인 만큼 미국과 일본에서의 성공 모델을 이식해서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2: Special purpose robots must be able to operate even in disconnected communication environments. They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process complex AI computations in real time. So far, AI performance has been driven by large-scale computing units, such as NVIDIA GPUs and Google TPUs. However, general-purpose chips face limitations in computational efficiency and power consumption. This is why NPUs specialized for AI computation are needed. A Korean AI semiconductor company that is driving innovation in NPU technology. After more than a decade of research in AI chips, it finally developed a domestically produced NPU. This tiny chip achieves low power consumption, high performance, and high efficiency simultaneously. It also enables high-speed computation even in small battery devices, making it highly optimized for drones, robots, and wearable devices.
15: 저희 회사는 이제 2019년 4월에 창업되어서 벌써 창업된 지 6년 반 되었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2013년, 14년, 지금도 10년도 더 전이죠. 그때부터 그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연구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 NPU, AI 반도체라는 기술을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었고.
2: What began as a small laboratory has now grown into tangible outcomes that power industrial environments. The company is also investing generously in training professionals to lead the AI paradigm.
14: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어 가지고
2: Time for validating domestic NPU technology has arrived. However, the force that can overcome technological limitations is people. In the AX era, technology and talent move as one axis.
9: AI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이끈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재 양성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인데요.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5,400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2: Graduate school classrooms are filled with passion to learn about AI. In the students' eyes shows how rapidly AI technology is evolving. What kind of results have these changes produced?
16: 네, 저희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 6년 차고요. 저희가 인재 배출적 성과를 보자면 저희가 대략 한 100명 정도 졸업생, 석사, 박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석사가 많이 배출이 됐고 그들의 대다수는 이제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2: In addition to theory, this course incorporates real-world experiences of AI professionals, offering practical knowledge that is difficult to acquire in traditional education. Students develop concrete roadmaps by examining real cases from industry, policy, and startups.
17: 사실 답이 안 나와요. 토큰스가 너무 많아져요.
18: 이 수업을 통해서 뭐 공직자나 스타트업 종사자, 뭐 인공지능 대학원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까지 많은 재직자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으면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장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The IITP provides all-out support to train highly skilled talent equipped with cutting-edge AI expertise. What kind of talent is the education field striving to develop?
17: 근데 자유 전공이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죠, 아마? 내가 자유 전공에서 컷이 제일 높은 거였어요.
14: 네, 우리나라에 10개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 아주 탑 티어의 그 최첨단 기술을 익힌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하는 게 목표고
2: During his university years, An Jaemun first began to learn about AI through a talent development program. Now he's a leader of a startup that is driving innovation in Korea's AI infrastructure.
3: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업에서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이제 그 발을 들이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19: 굉장히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개발자를 해도 될까? 소프트웨어 업계는 어떻게 뭐 일을 하게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많던 와중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업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을 멘토로
2: After gaining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he founded his company in 2020. He went on to build an AI orchestration platform that can efficiently manage data centers, cloud systems, and various AI accelerators around the world within a unified environment.
19: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연동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종류의 NPU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도 이제 각종 각 지역과 국가에 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NPU들과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같이 연결해서 그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This AI infrastructure integration platform connects the entire process from model development to operation into a single workflow. It is setting a new standard for what domestically developed AI infrastructure platforms can achieve. From designing AI and ICT strategies to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and nurturing human talent, the IITP stands at the center of the AI paradigm shift. To generate innovation and tangible outcomes, it also designs mid- to long-term technology roadmaps.
20: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AI, ICT 분야의 기술, 산업 동향과 시장 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추진 방향을 기획하여 제시하고 펀딩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연구 결과물이 양질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0: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evaluating projects to secure strategic national technologies and strengthen AI and ICT leadership, the IITP also nurtures talent to lead the future. At the core of this effort lies the R&D process innovation that the Institute has been carrying ou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1: 일단 연구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저는 이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문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체는 일단 자주 만나 논의하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를 좀 공유를 했습니다.
0: Understanding that the AX era cannot be ushered in, each year the IITP strives to cultivate future leaders by reflecting the evolving needs of industry. It gathers feedback from industry, continuously overhauls talent development policies, and strengthens a foundation of national digital competitiveness.
2: 과거에 비해서 기업의 채용 트렌드와 희망하는 직무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포함을 해서 그 분야별, 지역별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사업을 기획할 때 새로운 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그 자문위원회나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All these efforts are building a Korean-style AI highway. From securing key components and technologies to advanc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domestically produced core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uture AI industry. Only when the industry's resolve to innovate, the research foundation of academia, and the strategic support of the government come together can global competitiveness be redefined.
3: 정부는 AI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PU 공급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AI 고속도로를 확충을 하는 데 먼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AI를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echnology does not evolve in isolation. Innovation happens only when it is interconnected. AI infrastructure, semiconductors, human talent, and the government strategy. Efforts accumulated in each area are now creating a map of the AX era.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연극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대학교에 있는 연극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극장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는 연극과 그 세계의 외연과 깊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출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이야기가 리얼하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이것이 리얼리티고, 이 세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과관계 논리인 셈인데,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과강은 애초에 쓰고 나서도 좀, 아, 이거는 다른 분이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했었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세계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을 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막 이렇게 지금을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회한과 공허,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농담 같은

같은 태도들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인수 연출님과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이거 왜 연극하면서 살지? 왜 글 쓰면서 살지? 이런 질문들이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창작을 한다는 건 알아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생각은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이라는 건 정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싱싱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싱싱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인 거고 작품이 끝나가기 직전이 작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봤던 많은 질문들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진실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던 질문들이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줘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작은 피스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의 피스, 정말 요만한 피스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체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연극적인 상상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해하는 일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연마가 필요하죠. 그 검은 어둠 안에 어떤 상상력을 일으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세계들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세이라든가 이런 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공감과 위로라고 한다면 저는 허구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 그 비현실의 어떤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상상해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 보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극장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그 기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작용들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이든 혹은 뭐 직관의 작용이든 이미지의 작용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만 알아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작용들이 그 세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창작이라는 것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말들은 계속해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미끄러질 뿐이고 그래서 극성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서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각각의 말들인데 이 말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말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부조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어긋나고 있는지. 그래서 말들과 말들 사이에 깊은 행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언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장에서 언제나 다시 발견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언제나 희곡을 좀 써왔었던 것 같고 저는 극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긴 기간 연출을 해오면서 그 제가 연출을 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발견들이 또 극작에 반영이 돼요. 매체로서의 연극에 대한 발견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물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다 보면 뭐 빛도 있고 오브제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신체도 있죠. 신체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되게 다양한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무대 위에 그 모든 매체들이 막 어떻게 막 배열되고 이러다가도 언어가 딱 한마디 들어오는 순간 정말 단단한 돌 하나가 그 위로 퍽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 혹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 혹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인간에게
그러면서 점점 더 언어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냈을 때 이 세계를 또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희곡을 쓰게 되면 언어가 또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이 저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지가 직관이라는 말로 좀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하철 존재론이라는 작업, 그 작업을 했었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둘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두 사람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혹은 걷는 모습이라던가 앉아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미지인 거죠. 그 사람의 이미지.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하철 존재론은. 그러니까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지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배우가 별다른 말 없이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젠더와 사회적인 계층과 그 인물의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결합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익명성으로 살고 있지만 일정한 신체를 가진 골격을 가진 지하철이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되어보는 데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낯선 틈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발견된 낯선 틈새, 무언가 말을 하는 나한테. 이것까지만 쓰자. 이것까지만 쓰자.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해요. 너무 슬프게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해요. 꼭 완성은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전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글은 빨리 써내려가야 되는 글이 있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천천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나의 즉흥이 필요하고 어쩔 땐 나의 사유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거는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의 세계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의 용량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량의 크기로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과 용기. 왜냐하면 사실 되게 혼자서 작업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불안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창작자가 혼자 작업할 때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지만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라든가 어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세계의 규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압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혼란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이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지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가보도록 하는 것. 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반크의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어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2: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2: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2: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어머, 그래서 59년이요?
2: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네, 네. 조르주 멜리아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쵸,
1: 있나요?
0: 그렇죠. 예. 아,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이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네.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니,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체험해보고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이렇게
0: 그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어.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움.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느낌 이상해. 오.
1: 소년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있어.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네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0: 예쁘게 태어나라. 미안하다, 흑아.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대단히 만나게 네.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근데, 친구 같았다.
0: 친구,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 임을 쓴지 오래돼서 네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네.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Made in Heaven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티스트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0: 아. 네.
1: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0: 아.
1: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의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이네요.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1: 네네네. 아.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0: 네. 네,
1: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네.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네.
0: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0: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내 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한 건물이 전체다 그래피티로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0: 네. 63 빌딩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었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작품을 보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시들은 어떤 한 개 또는 이런 숫자가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양적인 게 있거나 하면 질적인 것과 만나거나 기수가 등장하게 된다면은 서수하고 또 만나게 되거나 하는 늘 그런 교차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차점을 쉼 없이 오가는 그 진행 상황, 현재 진행의 관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로즈업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구조물의 관계, 그 구조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진행, 이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그건 그냥 재밌는 게임 같은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10여 년 시집이 안 나왔던 시기에는 제가 또 매우 열심히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집을 출간할 만한 여유가 충분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제가 했던 직업이 누군가 새로운 시인이나 소설가를 발굴하고 해외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고 하는 일들이 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앞세우면 직업 윤리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의 출간도 조금 늦췄던 것도 사실이에요. 슬픔에 어떤 무게가 있다면 200g한테도 있을 것이고 20g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그램수를 가지고 슬픔의 무게나 깊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200g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한 대단히 구체적인 그 존재, 그 구체적인 존재에 대해

를 제가 어떤 동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강조했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또는 오브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저의 시세계를 설명하는 쪽에 어울릴 것 같으네요. 저의 시들은 사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존재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구체적인 대상과 존재들이 드러난다 보면 나하고 좀 다른 애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 그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의 가치를 제가 훨씬 더 부각시킨 그런 시를 써왔다라고 바꿔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감자 200g을 옆으로 옮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을 신발장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슬픈 감자 200g을 거울 앞으로 옮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을 옷장에 숨깁니다. 어젯밤엔 슬픈 감자 200g을 침대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밤엔 슬픈 감자 200g을 의자 밑에 숨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딱딱하게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알알이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시인이 돼서 시를 쓰거나 하는 거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인 아트,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순수 미술을 이쪽에서 시로 전향했던 거니까 그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한 역할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미술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시간도 매우 많고 뭐 학교 다닐 무렵에 서양 미술사나 현대 미술론을 비롯한 이런 등등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미학이나 문학론 이런 것까지도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게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교차됐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 작품을 내서 전시하게 된 것은 화가로서의 역할로 전시하게 된 것인데 그 전시회의 테마가 한글을 그래도 소재나 주제나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한 이런 것 그런 작품들을 그 전시회가 그래서 기억의 순간이 기억 니은 디그리을 이런 것의 기억자이거든요. 마침 그래서 제가 저의 시하고 그림하고를 합쳐놓은 그런 작품을 거기다가 전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화가로서의 속성과 시인으로서의 속성이 함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인으로서의 역할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만 예외적으로 내가 화가로서의 역할도 조금은 노출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주얼 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각적인 표현 분야의 모든 표현 대상들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사실은 옛날식으로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 인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에서부터 동영상 편집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각 문화 전반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글을 쓰니까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 늘 많고 또 책도 열심히 보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지 새로운 걸 시도해 봐야지 하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무슨 동영상 편집을 해야 할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파서 안 나왔다 그렇다면은 제가 옆에서 있다가 사실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의 변화일 뿐이에요.

노래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던 선율이가 엄마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음악과 노래의 힘을 알게 되면서 다른 여러 존재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반가워. 여기는 수많은 악기와 노래들이 태어난 악기나무 숲이야. 들려줄래? 숲의 소리를.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자.
1: 응?
0: 응? 응? 응? 아니, 왜 그래? 하자, 어서.
2: 사실 여긴 음악도 노래도 아직 없어.
3: 제주에서 이렇게 신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신의 본을 풀면 신이 신나락 마나락 하고 인간의 본을 풀면 백년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신들이 인간과 함께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즐거워하고 음악을 매개로 즐거워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주제와 이야기의 제목이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신나락 만나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0: 악기 연주자가 이야기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자도 전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야기 안에서 악기와 퍼펫이 하나로 만나서 한 음악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주자들과 악기 음악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인형을 쓰는데요. 이 퍼펫을 쓰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미술적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1: 선율아, 어? 엄마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2: 어?
1: 자, 비밀? 응, 이리 와. 옛날에 이 세상을 만든 거인신이 너무너무 바빠서 모두를 돌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자신의 귀를 이 세상에 두고 갔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그게 바로 저기 우리 마을에 있는 거인신의 우물이야.
2: 거인신의 우물?
1: 우리 선율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땐 그곳에 가서 네 마음을 크게 외쳐봐.
0: 아주 거대한 여신이 치맛자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웃음과 울음을 통해서 이 섬과 자신들이 사는 땅을 만들었다고 믿는 행위, 이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첫 번째는 여겼고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누가 그런 존재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엄마가 워킹맘인데 설문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본 거죠.
3: 이제 멈췄다.
1: 얼마나 울었지?
3: 오래오래 아주 오래 머리가 한 뼘이나 자랄 만큼.

0: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일을 하러 떠나게 되면서 선율이가 엄마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엄청 크게 오랫동안 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해줬던 비밀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엄마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 하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그렇지 않으면 저 더 크게 울어버렸다.
2: 네 소원은?
1: 네 소원은?
2: 시끄럽구나.
1: 네? 저게

0: 오물락?
1: 오물?
2: 선율이가 오물이를 처음 봤을 때는 조그만 게 자기를 막 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하지만 나랑 비슷한 겁쟁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혼자라면 해내지 못할 만한 일들을 둘이 함께 함으로써 이겨내고 해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짜 친구가 됩니다.
1: 자, 다들 준비.

0: 일단 저희가 연습 전에 연출님을 먼저 뵙습니다. 그래서 연기 지도도 받고요.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단원들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최고의 악기를 뽑아주신다면 거인신이 있는 천계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죠!
2: 좋아요! 당장 시작해요! 당장!

0: 고를 수 없어요. 모두 다 다르게 아름다운걸요? 왜 꼭 하나만이 최고가 되어야 하죠? 다들 들었죠? 대금이와 소금이가 힘을 합친 멋진 연주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주고받으며 길을 찾은 우리 같아요. 모두 함께 최고가 되어요.
1: 그래요. 주고받는다? 그치? 주고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주고받는다.
2: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그 대학로 파랑새 극장에 갔던 생각이 자주 났어요. 그날 봤던 공연, 배우의 어떤 표정, 그 앞에서 먹었던 솜사탕, 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다녀간 아이들이 그날 하루가 참 즐거웠다, 그런 기억이라면 또 극장을 찾고 또 국악을 찾고 또 공연을 보러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혹시 올리쿱스 알렉서?
1: 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 요?
0: 맞아.
1: 아, 반가워. 아니 반가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0: 자, 그럼. 그럼 잘 가.
1: 네. 승관 러브 아르님도 잘 가요. 고마워요.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요.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네. 10명 중에 9명이 네.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를 네. 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 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해브 K 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냐.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해브 K 뷰티템을 찾으러 렛츠 고!
2: 렛츠 고!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0: 오,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오, 면트가 네. 이제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